0: 순수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부모님께 나의 참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꼭 전해보시면 어떨까. 또 우리 부모님 입장으로도 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 야 하겠다 또 작은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은혜로운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는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스승이신 홍석진 목사님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 위해서 늘 성경 연구해 주시고 또 공부 가르쳐 주셔서 존경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스승 되신 은사님, 목사님 오늘 한번 이름 크게 불러가면서 감사 인사 전해보시죠.
1: 네, 제 이름을 거명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원래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아 정말 스승으로 여기시고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0: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누구누구누구 목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또 아버지 이름 불러도 좋겠고 우리 어머니 이름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크게 우리 은사님 스승님들께 감사해요 고백하면서 출발해보죠. 애플리케이션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보내드려요.

0: 5월 18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이 스승의 주일 그리고 이 스승의 날 지나오면서 진짜 인생의 스승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874님은요?
1: 네, 우리 석포교회 귀하신 이정삼 원로 목사님, 최문식 담임 목사님,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까지 거명해 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0: 우리 권사님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들 네. 파이팅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6343님입니다.
1: 네, 목사님 이름 올라온 거 다 불렀네요. 미래전교회 나영호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 네. 이름을 또 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6387님입니다.
1: 네,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아, 이렇게 방송에서 또 우연히 우리 교우분들이
1: 네.
0: 내 이름 불러주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하면 참 힘이 나실 거예요.
1: 아, 너무 좋은 일이죠.
0: 그렇죠. 네. 5937님입니다.
1: 네,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신 증산로교회 주강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0: 네, 네. 스승의 날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스승님들의 이름을 담아서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고
1: 네.
0: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 고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1: 아, 내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듯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네.
1: 대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 물론이고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스승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죠.
0: 네.
1: 그래서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계신 교회는 성령을 성령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승으로 항상 여겼습니다.
0: 야,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하시는 오늘도 신앙의 고백이 참 빛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들의 이름을 담아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들, 스승님들 파이팅 전해드릴 테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 때 혹시 네. 이렇게 그 과정들을 거쳐오신 분 계시다면 주일학교 은사님들 생각이 그렇게 또 많이 나잖아요, 목사님.
1: 네, 뭐 요즘도 수고하시지만은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저를 챙겨주시고 또 신앙 훈련해 주시고 삶으로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국교회에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름은 조금 잊어먹었어도 그 따뜻한 손길, 그 넉넉한 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다 기억하시니까 그런 추억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0: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주일학교 때 왜 천국과 지옥 그 설교를 해주시기 위해서 네. 앞에는 그림 사파로 돼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서 네.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기 딱 좋게 그 교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선생님이 실감나게 우리 분반 공부할 때 그렇게 천국지옥 그 메시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 정병석 선생님
1: 네.
0: 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은사님이셨는데 그냥 평범한 평신도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실감나게 하시려고 연구하시고 또 쌈짓돈 꺼내셔서 애들 맨날 간식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크고요.
1: 네.
0: 그 선생님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정병석 선생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0: 계실 겁니다.
1: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0: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2274님도 왔어요?
1: 네. 막 이제 경쟁하듯이 막 올라와요. 부산에는 모리아교회가 있습니다.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잘 알게 이끌어주신 박상철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엄모 제자 올립니다.
0: 네. 근데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아마 박상철 목사님은 바로 아실 거예요. 네. 엄모 제자가 네. 누군지.
1: 박상철 목사님 네. 아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세요. 네.
0: 아니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를 엄모 제자라고 쓴 게 참 네. 멋지죠. 목사님.
1: 아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한 교회 신자, 성도
0: 네.
1: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 저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제자예요. 아 그게
0: 오.
1: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우리 박상철 목사님과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은 업무 제자가 지금 네, 존경한다. 요거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4170님은요.
1: 네. 대신동교회 안흥국 목사님, 김현석, 김병희, 김석하 부목사님, 김영숙, 최성민 전도사님 화이팅 축복합니다. 대신동교회.
0: 야, 네. 대신동교회 우리 안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까지
1: 네.
0: 이름 싹 다 호명을 해주셨는데요.
1: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0: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은사님들, 담임 목사님, 스승님들 이름 한번 떠올려보시고 또 주일학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가르쳐주셨던 은사님들, 선생님들 오늘 사랑 고백하는 날이고 한번 뭐 스승님 찾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뭐 이런 거.
1: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0: 네.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따뜻한 손길, 넉넉한 품은 다 기억하시니까 아, 또 있네요. 아, 양산원 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 네, 간이식 수술을 아들로부터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제게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목사님 삶을 동경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빠른 기후 이수식을 기도합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딩동님 네. 오셨고요. 우리 허남길 목사님 정말 건강 위해서 우리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 중이시니까 건강하게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수술 전에 저희가 뵙고 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일상을 하시던 대로 복음 전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또 이렇게 수술 앞두고 있다. 수술이 잘 마쳤다. 그냥 정말 신앙인한 사람으로서 목사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1: 네.
0: 허남길 목사님 건강 위해서 우리 딩동님 응원하셨는데요. 우리 허 목사님께 또 여러분 양산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허 목사님 아시는 모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은사님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스승 드디어 이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 끝났잖아요. 우선.
1: 그렇네요.
0: 예.
1: 네, 딱 맞춤 맞아서. 네.
0: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목사님 이
1: 네.
0: 성경의 복음서가 무려 4권이나 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도 이 책이 첫 책이에요.
1: 네. 이 마태복음이 첫 번째를 장식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비화가 뭐 전해오는데 뚜렷한 이유를 밝힌 부분은 없지만 일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가장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했다. 그게 이제 제일 널리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은사님 자랑 소개 여러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띄워주십시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 채팅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아까도 소개했지만 4대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네 복음서 중의 첫 번째를 차지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람은 마태겠지요. 마태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리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술이 계산에 많이 밝았겠지요. 뿐만 아니라 또 글을 다루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대단히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로 조금 편집되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또 마태복음 왜 첫 번째인가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나 드렸는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쓰여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구약의 인용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체제를 조금 요약한 그런 5개의 거대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보다 천국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감히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0: 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네.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로 이 즈음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공관복음입니다.
1: 네. 공관복음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데 마태, 마가복음은 더 비슷하고요. 주로 갈릴리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내용이 주인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일들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뒤에 고난받는 장면도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의 주무대가 갈릴리 가끔씩 가다 유대라면 요한복음의 주무대는 예루살렘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또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제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구별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네. 오늘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살펴보면서 이 공관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 아닙니까?
1: 네.
0: 이 인자 어떤 뜻입니까? 목사님?
1: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구속사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지서 시대 특히 말년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갑자기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구속사의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없어요. 특히 오경식으로 표현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메시아의 관념이었는데 선지서 시대에 가면 특히 후기 선지서 시대에 가면 이 인자라는 개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가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 이걸 성경 자체로도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인자였고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바로 그 선지서 시대의 인자의 예언을 내가 이루었다. 그 예언대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목사님께서 네.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네. 하셨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님의 네. 사역과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마태복음은 첫 번째로 등장한 이유가 이 책의 그 배열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구약성경과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과 이 복음서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요?
1: 네. 구약 인용도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을 중심 대상으로 아예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족보도 중요해요. 마태복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신구약을 연결하는 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오늘 뭐 목사님과 함께 복음서 신약 성경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제가 좀 신났어요.
1: 네. 네,
0: 지금 여러분 대본에 전혀 없는 질문을 목사님께 제가 네. 막 던지고 있습니다.
1: 마태복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네. 신학자들도 산상수훈 하시잖아요. 네. 마태복음 하면 앞부분에 산상수훈이죠. 네. 이건 정말 마태의 공이다. 물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겠지만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딱 정리해놨는데 정말 중요한 규정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름 붙인 이가 바로 우리 기독교 진영의 최대 신학자라고 이끌어지는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산상수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이끌어지는 존 칼빈. 칼빈은 마지막 예, 보통 말하는 대위임령 있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대위임령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왕되심 예, 하나님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강조했고 그것을 복음의 요체로 본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었습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구약성경에서 갑자기 400년 공백기를 건너뛰고 복음서로 네. 딱 건너갔는데 어? 목사님 갑자기 헤롯 왕조는 뭐예요? 아, 이런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1: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중간사라고 하는 거고요. 저도 뭐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조금 했지만, 신학교 가서, 어우, 정말 깜짝 놀란 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당연히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 마지막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등장은 4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0: 네.
1: 그걸 이제 성경이 제대로 똑바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나 중간중간에 힌트들 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많이 심어두어서 마치 이렇게 들려요. 아, 너무 받아주는 것만 먹지 말고 이건 너희가 한번 연구해보렴.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아마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궁금증 유발을 위해서 찬양 듣고 오늘 마태복음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장 큐티하죠 목사님?
1: 네, 오늘은 16장입니다.
0: 성경 있으신 분들은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함께 큐티할 테니까요. 펼쳐두시면서 잠시 후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 이 중간기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죠.

라이브 성경 낭독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0: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홍석진 목사님입니다.
1: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앞부분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위임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16장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특히 현대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6장이야말로 전체 마태복음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에 해당한다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공생애 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지만 이 시기만큼은 그 다음 해 돌아가시는 유월절 말고 바로 그 직전 유월절에는 유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늘 관례대로라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 지역을 순회하십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을 가시고 또 데가볼리 지방을 가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를 그래서 방문하신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추앙하던 로마 군 주둔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 신이었죠. 그런데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원래 이름이 판네아스, 판신을 섬기던 아주 우상의 중심지예요. 판신의 상징이 염소거든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곳인데 아주 극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다.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라는 예고를 처음 하세요. 이때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요즘 우리가 스캔들 하잖아요. 예, 그 스캔들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앞서는 베드로가 반석이었는데 이제 바로 곧이어서 너는 걸림돌이야. 그래서 페트로스에서 스칸달론으로 이어진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베드로의 면이 그렇게 예수님의 실책을 받게 했을까 생각할 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24절에요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처음 하시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살아가는 거, 물론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을 누리고 다복하고 또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가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복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제가 자꾸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한

한시라도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바로 감사죠. 감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기초, 복음의 뿌리다. 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고 값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숨과 바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귀히 여기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내게 복음이다. 그러니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 그리고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묵상이 가능할까요? 아, 남들이 겪지 않는 길, 유달리 힘들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나만 이렇게 중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한 분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그 길을 가라 하셨으니 아, 내가 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을 많은 현대학자들이 왜 터닝포인트라고 하는지 왜 이것이 마태복음의 큰 줄기를 돌려놓은 부분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또 중심인물 베드로가 왜 반석이라고 불리다가 너는 걸림돌이야 라고 주님께 질책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신 것이 내게 복음이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아, 이러한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담대하고 고난을 받으리 어노인팅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목사님과 살펴봤는데요. 우리 방송과제 여러분들 오늘 아주 몰입해서 함께 공부하셨을 겁니다. 신고약 중간기 400년이 흘렀고 이 마태복음 저희가 복음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 400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압제와 또한 강압에 시달리는 시대였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랜 세월 4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구나 환호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들의 기대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게 아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 아, 성경이 예언했던 아,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죠. 중간기 관련해가지고 다니엘서가 조금 거론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앞부분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센파, 세례요한, 광야파 사람들 아, 이런 흔적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모습을 조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또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박상철 목사님 엄마 모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리아교회 박상철 목사님 존경한다고 5900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0940님 지금까지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역자, 동역자, 믿음의 선배들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도 감사할 분이 너무나 많지만 방송을 통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되는 홍석진 목사님 특별히 감사해요.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아 주님 떠났을 때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저를 잊지 않고 연락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목사님 감사드려요. 목사님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아, 이 스승의 주간에 우리 0940님이 홍석진 목사님께 특별히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애정하는 제자입니다.
0: 네. 네. 아, 우리 목사님들을 또 스승, 제자 이렇게 부르고 또 불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아침이고 우리 5900님도 엄마 모임 제자, 엄모 제자가 박상철 목사님 늘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우리 엄마 모임 어떻게 되고 있길래 지금 우리 박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엄마 모임 얘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엄마 모임은 이제 사모님이 주도하시는데 사모님도 네. 참 훌륭한 분이지요.
0: 네. 그렇군요. 아, 오늘 클라라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시면서 7143님 우리 목사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목사님들 계셔서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잘 자라고 양떼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주시죠.
1: 아, 네. 모두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시고 또 성경, 우리 성령, 또 예수님 아, 늘 귀한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시고 모든 우리 최종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 예수님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 아, 오늘도 샬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살고 있고요. 또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경주 구정교회 집사 심성균입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심성균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0: 봉가 때 이제 포항 극동방송이 개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본격적 방송 나오기 전까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계속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아, 너무 좋다 해서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극동방송 시험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조금 감격이고 그랬었죠.
1: 지상파 라디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찬양,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극동방송이 들리지 않는 지역에 처음 설립이 되었을 때 시험방송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 집사님, 이렇게 극동방송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0: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또 좋은 말씀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좋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극동방송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심성균 집사님도 극동방송을 돕습니다.
0: 광주 극동방송도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항 극동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보람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극동방송을 통하여 좀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았다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또 복

0: 복음을 듣고 또 깨어나서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하죠.
1: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후원해 주시는 그 정성으로 전파가 나아갑니다.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당신 덕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당신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극동방송과 동역하는 자발적인 선교의 동역자, 전파선교사 되시지 않겠습니까?

0: 최경미 자매님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약간 몸이 안 좋지만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건강하게 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갑니다. 이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늘 감사해요.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심 집사님의 감사의 표현,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0: 출퇴근 시간이 차 속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 출퇴근 시간 동안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잘 가졌으면 자꾸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갖기를 기도하는데 잘 좀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좀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치과도 아침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큐티하고 또 우리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시작하는데 또 믿지 않는 직원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치과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복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머물고 계신 그 공간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 감동과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의 위기 가운데 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천국 순례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있는 복소리. 오늘은 구정교회 심성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0: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야.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집 사장님 아들이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제안에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단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직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에필비스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 원장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비뇨기과 전문의 임승대입니다. 이번에는 요 근래 많이 발생하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요로결석에 대해서 한번 네 번에 나누어서 원인, 증상, 응급처치, 그다음 예방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로결석의 주된 원인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을 많이 안 먹는다. 요로결석의 원인 중 뭐 단연 1위라고 한다면 수분의 부족이죠. 우리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이런 하나의 이제 거름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소변 내에는 결석에 원료가 되는 뭐 칼슘이라든가 뭐 수산, 요산 이러한 것들이 희석되어 있는 하나의 용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소변의 양이 적어지면서 이 소변이 농축이 되게 되죠. 이 농축된 소변 안에 결석 성분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석의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응결이 되면서 결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사우나 뭐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다량의 수분이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극심한 수분 부족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먹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나트륨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소금이죠. 즉, 짜게 먹게 되면

되면 결석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짜게 먹게 되면 나트륨이라는지 이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나트륨이 소변에 배출될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같이 나가요. 소변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 내에 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칼슘 관련된 결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게 되면 칼슘 관련 성분의 결석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다한 육류 섭취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되겠습니다.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게 되면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산은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칼슘석이 좀 더 잘 만들어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요산 자체가 뭉쳐가지고 요산 결석이라는 또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분들은 대로 어떤 식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변화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가지고 결석의 발생률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결석이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수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보통 요로결석 환자의 대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로결석 환자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요산석, 칼슘석, 수산석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칼슘 수산석이 뭐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슘 수산석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경우가 많냐면 시금치라든가 이런 뭐 땅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수산석을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가족들 보게 되면 다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걸립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있게 되면은 내가 요로결석에 발병될 확률이 한 두 배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실 것을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석이 많이 만들어진 원인은 첫 번째는 수분의 부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짠 음식, 그리고 과도한 육류 섭취,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그리고 정체된 운동보다는 약간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하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원인, 이 요로결석이 원인이 되는 것은 예방에서 상당 부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자 개인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 바로 그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잣집 가정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룹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이 가정과 마을에 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은 말라가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합니다. 자, 도대체 이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때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잣집 가장이 나름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흉년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잠시 이민을 가자.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풍족하다고 하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생각은 잠시만 머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빨리 돌아오자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정착을 하는데 내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낯선 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연이어 두 아들들도 연달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외국인 젊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처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선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자,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던 그때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끝나고 그곳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왔대더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국인 두 며느리를 불러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을 데려갈 순 없구나.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인생은 젊고 살 날이 많으니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때 두 며느리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재차 시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때도 나는 반드시 어머니 옆에 있겠다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선언해요. 이 당시만 해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원래 생존 기반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젊은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걸어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응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 피곤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술렁거렸을까요?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년 전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배고파 죽어가는 때에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이 집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았던 이 집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외국으로 떠났어요. 마치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갈때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니네처럼 이렇게 힘들게 궁상맞게 안살 거야. 더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떠날 때 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때 큰 소리 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늙고 지치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저거 10년 전에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 마을의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향해 그동안 가졌던 섭섭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 속에 냉소와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인 나오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눈빛과 그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름값도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냉소 가운데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온 두 사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룻기 2장 3절에 두 사람의 근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

하나님의 오자마자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외국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씬거리냐? 저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섭섭함도 있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있었지만 아예 그들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외국 며느리와 찾아온 나오미를 그냥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열심이고 성실한 삶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때 나에게 조금만 투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줘서 또 그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 내 인생은 망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신의 아픔을 부모에게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단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 간에 또는 어른 세대를 향해 그분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식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을 정죄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동안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왜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 과거에 정죄와 굴레로부터 언제까지 갇혀 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야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성인들 수백 명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6주 동안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상대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6주 동안 시켜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주의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여러 심리 상태, 건강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마음의 고통의 지수가 한 70% 낮아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하더래요. 심지어 편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무슨 가슴의 통증, 이런 모든 건강 지표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내려놓는 훈련을 했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원망과 정죄와 상대를 향한 심판을 내려놓으면 누가 살든가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부모님을 수용하는 것을 이걸 내가 희생해서 부모님을 위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부모님을 품고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되고 아쉬웠고 때로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특별히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이 어린 바트는 살기 위해 그럴 때마다 교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준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성가대에서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어린 소년 바트를 보면서 믿음 좋은 소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정작 바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와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트가 15살 되던 해 그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트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친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바트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과거를 심판하는 한 너는 영원히 지옥 속에 있을 것이다. 바트는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완강했고 바트는 결국 18살 되던 해 결단을 합니다. 그 끔찍했던

0: 지옥과 같았던 과거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아버지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기 품에 안는 순간 그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의 짐을 벗은 이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마치 천국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곡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앨범에 실었는데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음악 차트를 넘어서 빌보드 일반 차트에 71위까지 오르게 돼요. 기독교 음악 역사상 최초로 3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게 되고 결국 2018년에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줘요. 그때 영화에 삽입되었던 주제곡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허물 대신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를 기꺼이 맞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결단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삶도 바로 당신의 삶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내미셨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번쩍 안아주시고 박수치며 기다려줬던 손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그 손, 이제는 힘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떨리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과거의 흉터와 굴곡이 있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대신 꼭 잡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이 준엄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부모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보살피십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분의 자상하신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0: 아멘.
1: 아,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면 듣고 싶어하죠. 보고 싶어하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부르면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를수록 좋아하십니다.
0: 아멘.
1: 가까이 올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꾸짖지 않고 기도하는 이마다 부르는 이마다 가까이 오는 이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 얻으면 다 되죠. 솔로몬이 지혜 구함으로 모든 것 다 가진 영화와 부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 성도님, 회사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들이 6월 13일에 로더와 기중기 실기를 합격해 올 상반기 또 하반기에 꼭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아, 네. 아, 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모든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 모세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 들고 가라고 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할 말도 주시고 또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말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서 일하게 하셨으니까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함으로 이 아들이 소중한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자격시험 잘 치러서 더 소중하기 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15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아들이 안전하게 모든 맡겨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13일 시험 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기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 것 확실하게 충분히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실기 자격시험도 합격하여

0: 이 회사에서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회사가 복을 받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기쁨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좋은 결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507 성도님, 7월에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 23명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서로 의견 충돌 없이 더욱더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시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또한 제가 발등과 종아리가 요즘 부어 있습니다. 속히 부종이 가라앉아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시댁 식구 23명이 1박 2일로 여행 가는 거 대부대가 이동하는데요.
1: 네.
0: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서 마치 윤활유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돌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또 사랑의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가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7님 시어머니 생신 당하여 앞으로 7월 달에 시댁 식구들 23명이 1박 2일로 여행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9507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정에 사랑의 윤활유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507님이 이 가정에 사랑의 윤활유가 되었어.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이번 앞으로 이제 7월달에 있을 그 여행이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해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으로 노후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발등과 종아리 부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0: 네. 이 사랑하게 되면 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없죠. 사랑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죠.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그 사랑의 은사로 그냥 힘들지 않고 사랑하게 되면 뭐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또 오래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익명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0: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난 이들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9509 성도님, 돌아오는 주일에 장로임직을 받을 집사님께서 교회 청소를 하다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세요. 주님 고쳐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0: 네, 임직식을 앞두고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예,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을 더 감격적으로 부르게 하시면서 충성하게 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시고 장로 임직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9509님, 장로 임직을 앞둔 집사님, 교회 청소하다가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장로로서 앞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장로님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장로로서 헌신하게 될 때 그 간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시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임직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36 성도님, 작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있는데요. 이달 말까지 갚아야 될 상황입니다. 생각할수록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번 달 내내 새벽 기도와 저녁마다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빛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선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1236님, 이달 말까지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0: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당사자와 또 그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과 이 가정의 물질 문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7576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들어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동료의 공백으로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담당하던 일을 함께 맡게 되어 일을 잘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새 사람도 빨리 구해지고 업무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대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히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능력 있게 일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여줄 것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7576님 그 함께 일하던 분이 한 사람 빠짐으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더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확신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7576님 이렇게 일이 더 많아져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었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르쳐질까, 이렇게 증가하는 일에 흠집이 날까 염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일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선한 역사 이루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7087 성도님, 아버지께서 85세이시고 폐암 말기세요. 어머니에 대한 의처증도 있으세요. 아버지가 호흡을 편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약하여져 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아주 좀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힘이 있으면 뭐 나중에 나이 많이 들면 예수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신을 의지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약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해져 계신데 이제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어서 이번 기회가

0: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그런 새 생명 얻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 갖게 되면 의처증도 또 질병도 다 그더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기회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7087님 아버지 85세인데 폐암 말기입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호흡도 힘들어하시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연세가 노령에 이르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하면 너무나 두려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질병의 문제 또 의심의 문제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7087님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이 가정이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해운대 소명교회 조영호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인생이,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340년의 눈물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이 다른 세대, different generation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데 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고 2세대는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고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2세대는 우리 부모의 하나님을 어렴풋이 고백하더니 3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었죠.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았는데 2세대는 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학습으로 알았고 3세대는 경험도 없고 학습도 없는 세대가 돼버립니다. 1세대는 신앙의 본질과 형식은 있었는데 2세대는 형식만 남다가 3세대는 아예 이교도가 돼버리죠. 1세대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2세대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되더니 3세대는 나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에 가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된 원인이 믿음의 대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하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엘리 가문의 경우는 신앙이 한 세대로 이어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진다는 것은 인생의 기초공사가 없지 건물만 높이 올리는 거죠. 애가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가고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도록, 신앙에 불이 붙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맞추고 제2, 제3의 사무엘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애를 써야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rare했다는 말은 말씀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와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지나가는 감기에도 다 아파서 쓰러지듯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비극은 말씀의 가뭄이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영어성경에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과 함께 주시는 절망의 시대에 보여주는 환상의 계시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소망의 비전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둬들이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온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돈돈하면서 황금 만능주의 문화에 물들고 음란과 폭력적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고 세속화되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둘째로 주변 가나안 문화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일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부재였어요. 그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는데, 그 말씀의 통로가 돼야 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간 브릿지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나이 90이 되니까 진짜 시력이 침침해졌을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사그라들었어요.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될 엘리의 눈은 어둡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니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시면서 소망의 빛을 켜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이, 영어 성경에는 boy라고 표현했는데,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년이라고 하는 12살쯤 되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했지만 성년이 된 12살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은 신실했어요. 성전에서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갖고 있었던 나이 많은 엘리의 아들들은 건성건성 주의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신실함이에요. 작은 일을 맡겨도 신실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엘리 앞에서라는 말은 엘리의 권위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늙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멘토십을 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크게 쓸 종들을 오히려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은사와 인품이 다듬어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날도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무엘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0: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매일 저녁에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등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오기 전 한 새벽 3, 4시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려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가 90이 넘은 노인이다 보니까 아마 기력과 시력이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수시로 사무엘을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날도 사무엘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로 갔는데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이 가서 또다시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이거를 세 번을 반복을 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식별하지 못한 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영적으로 참 깨끗한 아이였지만 직접 자기가 대면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체험은 없었어요.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같은 상황이 세 번 반복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것도 이 새벽에 세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는 걸 봐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코치해 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실 때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야 되고 순종을 전제로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 듣겠나이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listen to obey,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심풀이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려오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순종할 자세가 안 된 자에게는 그래서 음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1: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0: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는 지난번 세 번과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came and stoo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오셔서 실제로 서서서 사무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느끼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의미죠.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 인생에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좋은 음성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린 12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0: 하셨더라.
1: 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루어질 때 모두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을 몇 번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엘리 아들들은 계속 방탕했고 엘리는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에게 나이를 초월해서 구시대의 죄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굳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무엘 너는 죄 많은 이 엘리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엘리 아들들의 죄는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재물이나 예물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상징했는데 그걸로도 커버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못된 죄를 저지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의 모독죄가 걸렸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사무엘은 이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엘리한테 전하나 싶어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겠죠. 그 다음날 얼굴이 노랗게 돼 있으니까 엘리가 딱 얼굴 보고 알았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엘리가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18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 집안이 멸망한다는 예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선한 양심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와도 엘리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순복하며 받을 마음의 자세를 항상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 몇 개를 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총이 아니라 무전기라는 말이 있죠. 본부와의 연락이 끊기면 끝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각각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어제 들은 음성으로 오늘의 위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게 달렸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극성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선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해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못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망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마귀의 이런 보이스피싱에 계속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진짜로 모른다기보다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틈을 정말 노립니다. 우리의 욕심에 어필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딱 들어줘요. 여러분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홍아 저리로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귀에 뭐가 들린다면 이비인후과를 가셔야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옵니다. 그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건 다릅니다.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알아듣는 범위가 깊어지듯

역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천국의 언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주신 성경 말씀과 결이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은 주관적인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게 중요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해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마치 유학 1년차, 2년차, 3년차 영어 실력이 늘어가면서 미국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깊이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게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정신없이 사는 일상을 자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을 틈새 공략을 해야 돼요. 우리 다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직장과 출퇴근 성격에 따라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버스로 출퇴근, 통근버스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 안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요새 노이즈 캔슬레이션, 블루투스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잔잔한 찬양을 듣고 눈을 감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의 시간은 내가 계속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고 눈 감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것만 해도 훨씬 많은 여유가 생겨요. 그러는 물에는 영상이 뜨지가 않아요. 물이 머물러 있어야 뜹니다. 우리가 항상 조급하고 분주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어떻게든 여러분의 하루의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려면 회개하지 않은 죄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계속 안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이게 치명적인 방해 전파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보혈을 모독하는 게 되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예물을 착복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또 회개할 줄 몰랐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죄가 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마음에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비판하는 입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영적으로 안개가 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선명히 들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영적인 은혜를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방언이나 치유, 뭐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 인격의 열매죠. 그걸 너무 간과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와 온유함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담겨올 수가 있어요. 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예언 기도한다는 원장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반말하고 말도 욕도 하고 거칠고 금전관계도 분명치 않고 자기 가정도 뭐 엉망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딱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나 홀로 신앙은 우리를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가정도 외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교를 어지럽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주관적인 신앙은 반드시 다른 형제들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0: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분별력을 확인해 줘야죠.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눈 꽉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 오늘은 반드시 소나무 하나 뿌리 뽑으면서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겠다 이랬을 때 듣는 경우는 거의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들었어요. 지방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들린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 한 부분이 저한테 툭 하는 감동을 준 적이 있고, 당장 며칠 전에만 해도 제가 참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유튜브로 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에서 탁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 적도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교회 친구와 커피 마시다가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선한 그릇을 준비하고 묶인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음성을 다양한 채널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조급하시다면,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힘드시다면, 인생에서 지금 망가진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제 한계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기적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J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0: 5월 18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의 영적 감동이 53년 만에 경기 북부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어제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특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대규모 연합 공연을 펼치며 맑고 순수한 찬양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보컬 타야 등 세계적인 워시팀들의 경배와 찬양이 이어지며 운동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설교 직후 이어진 결신 초청에서는 관람석을 메운 참가자 중 3천여 명이 무대 앞으로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감동적인 결신 행렬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초록색 천막 예배당이 세워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화해를 위해 11년째 거리 예배를 이어온 노부부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공사장의 소음과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2년 넘게 이어진 고의적인 예배 방해까지 70대 노부부가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박영규 목사와 김영분 전도사는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버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자란 김 전도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증오나 복수보다 먼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이끌어내고 일본 교회와 연대해 사죄를 촉구하는 등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피해자 돌봄과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이들 부부의 사역을 회복적 정의를 지키는 등대라고 분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부활과 회복으로 이어졌듯 교회 역시 피해자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1년의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킨 노부부의 기도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아픔 속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기독교대학의 선명한 정체성과 미래시대의 사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15일 백석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소회를 통해 백석의 반세기는 성공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기독교 대학의 본질은 외형이 아닌 예수 생명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장동민 교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백석의 핵심 선언에 대해 지성을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더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성령론적 재구성이자 백석만의 영적 생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독교 대학들이 중립을 표방하며 세속화와 세계관의 위기를 겪은 과정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영적, 감성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교 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고 고환경 박사의 삶과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여대 바롬장학회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고환경 평전 출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헌신한 고 박사의 유산을 돌아봤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선영 교수는 지덕수를 바탕으로 한 바롬 교육에 강의실을 넘어 기숙사와 농촌 실습 등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한 행함을 통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바롬 철학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전인교육과 섬김의 리더십 등 기독교적 윤리가 담겨있다고 평가하며 현대 기독교 대학들이 이 정신을 계승해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여대 이윤선 총장은 위대한 바롬 철학

0: 특히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책임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에 연구해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거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요, 우연히 본 짧은 시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연공흠 시인의 비밀이라는 시인데요. 너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되돌아왔다. 누구일까? 네가 내 가슴 속에 있다고 배달부에게 알려준 사람. 단번에 이해되신 분들은 정말 사랑꾼들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편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감사의 고백들, 멀리 계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고백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께 드린 기도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찬양들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이 받으시고 또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시고요. 내가 살아납니다.

주는 내 안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의 찬양이었어요.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기뻐하시면요, 내가 같이 기뻐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감사의 고백이요, 사실은 멀리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가장 먼저 닿는다는 거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일들 많더라도요, 너무 걱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불안해하기보다 크게 찬양하시고요, 한숨 쉬기보다 또 크게 감사해보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에 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 또한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찬양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따라 불러보셨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져서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2481번님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요. 오,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안에. 네,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것을 기억해보면서 또 오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죠.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라는 가사 참 좋아하는데요. 5317번님 아,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너무너무 정신없는 일상 속에 한숨이 습관이 된 것 같다고. 그런데 한숨보다 더 크게 감사해보겠다는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 그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힘은 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애쓰시죠.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7095번님 오늘도 희망찬 라디오와 함께 주님께 감사한다고 주셨는데요. 어, 힘찬 라디오인데 또 희망찬 라디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약간 뭐 정오의 희망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희망찬 라디오, 힘찬 라디오입니다. 좋아요. 5743번님 큰아들 한승진 홍성의 사업장을 열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와서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능력의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역시 우리 자식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필요해요. 또 이런 신앙적인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멋집니다. 네, 힘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아드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7580번님, 3363번님, 또 8479번님도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피디님의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다고 6175번님 고맙습니다. 네. 9001번님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말씀과 찬양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3296번님이 신청해 주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같이 할게요.

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누리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고요. 또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어린이 찬양은요, 정말 월요일의 파이팅송 같은 느낌이에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힘찬 하루, 또 힘찬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고해요.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며 언약을 맺고자 하지요. 그러자 다윗은 좋다며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을 범한 아브넬을 책망하자 이에 분개한 아브넬이 사울 집안을 배신한 거예요. 아브넬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이런 아브넬을 분별하지 못해 평생 끼고 돌았어요.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맞게 움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충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브넬이 찾아온 일은 분명 다윗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에게 명하여 데려오라고 요청한 미가를 지금 눈앞에 마주해요. 그러자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아브넬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21절에 보니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이 당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으니 그를 이용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여자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니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기회주의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주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참는 편이어서 화내는 사람보다 제 유익을 구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인내해서 뜻을 잘 정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나는 참았는데 너는 왜 못 참냐 하며 옆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넬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처신을 잘했으면 피아노도 돈 없이 배우고 예고 강사까지 했겠나 싶어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저의 기회주의를 깨닫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모습은 다윗 같나요? 아브넬 같나요? 여러분의 기회주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신복의 배반을 처리해야 합니다.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고 분노하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그는 악의에 차서 다윗 왕에게 아브넬에 대해 악담한 후 26절에 사자를 보내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데려오게 하지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성에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원수 갚음에 더해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하고 함께 통일왕국을 이룰 경우 자기 위치가 아브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한 정치적 야망도 함께 작용했겠지요. 창립공신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뒤통수를 칩니다. 이리도 원한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복으로서는 또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이런 요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 사람 원한을 잘못 샀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 그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한 사람 때문에 죄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악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악함을 알면서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요? 교만하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먼저 소천한 후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야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가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어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아브넬처럼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자 왕복 출퇴근 5시간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제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며 인내하니 말씀이 들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온몸으로 아버지를 무시한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던 차에 치인 후 1년 넘게 중환자로 지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이 사건으로 저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믿는 남편과 결혼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 저의 깊은 죄를 보게 되었어요. 요압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으로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한 죄악도 회개했습니다. 겸손할 수 없던 저에게 과부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자녀들도 아빠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허락하신 일로 해석하고 참된 아버지이신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과 매일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최근 남편의 소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아브넬도 요압도 모두 기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요압의 악함도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아브넬이 죄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기회주의를 보지 못하면 내 옆에서 벌어지는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해요. 내 안에 기회주의가 보이고 내 약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우리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아브넬의 기회주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넬 같은 기회주의자임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행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이면에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상대를 이용하며 다치게 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은혜지만 이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을 위해 결정하게 하시고 복음을

0: 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 求上帝的祝福临到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 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국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을 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 네.
0: 최근에 북한에서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었고요.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반통일 학습과 강연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은 분명 이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만날 날을 기대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생이별을 당한 감정이라면서 심리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해요.
0: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통일이라는 것을 지우지만
1: 네.
0: 이 시간이 길어지면 통일이라는 게 정말 더 멀어지고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1: 그렇죠.
0: 민족의 아픔, 이 가족의 비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위해서 이 북한이 통일을 지우기보다는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분들과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대로 분단될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아멘.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0: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찬송으로 오늘 OEP데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남북한의 관계 문제를 놓고 보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죠. 특히 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통일을 지우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뭐 탈북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탈북민분들 그리고 이산가족분들도 영영 이렇게 단절되는 건 아닌가 분단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참 많으신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나서서 더 많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저희가 OEP데이에서도 기도를 출석인사로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출석인사를 직접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눔 가운데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여러분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해야겠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우리 셀이 구역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직접 외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까요?
1: 8400님 요즘 연천에서 가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새벽 기도에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 네.
1: 부산에서도 구직 활동 중에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하시면서 0232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1: 하나님의 네. 성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바라봅니다.
0: 아멘. 자, 저희 가정에서는요. 새 자녀와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아멘. 0938님도 함께 나눠주셨고요.
1: 새싹회원 오셨어요. 3673님 반갑습니다. 출첵하시면서 바로 옆 홍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1: 덥지만 활기찬 홍대입니다. 이 한반도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 홍대생이실지 직원이실지 궁금한데요.
0: 아유 방송사 한번 오세요.
1: 그러니까요.
0: 자 서울 창동에 우리 김밥집 사장님도 오늘도 오셨고 남양주에서도 익산에서도 교회에서 듣고 계시대요. 우리 3326 성도님 네. 어플로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지역과 함께 꼭 어플로 문자로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입니다.
1: 오늘도 한 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 가야겠죠. 한 뼘 차이 언어체의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잠시 후 에피데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출석 인사는 시작하면서만 나누는 인사가 아니죠. 끝까지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남겨주세요.
0: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한 뼘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제가 우리 지현 씨가 한 뼘 하면 차이를 외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같이 외치셨죠? 사실 남북한이 네. 이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대결 때문에 마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금방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1: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또 복음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잖아요.
0: 네.
1: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퀴즈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또 하나 민수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 출신인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뜻말뜻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오늘 이 표현은 특히나 저희가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할 때 많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우물정 1069번으로 대화를 잘 네. 들어보신 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오늘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균과 임재현 같은 사람.
1: 아.
0: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1: 오.
0: 아니다. 나는 반대다. 하시는 분들. 네, 지금 좀 살짝 찔리긴 하지만 제가.
1: 네. 아, 뭐 근데 힌트 답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0: 아, 자, 오늘도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뼘짜리 문제 바로 만나보시지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자기야, 나 왔어. 아, 어때? 나 오늘 미용실 좀 다녀왔잖아.
5: 어머나,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쌩합니까? 방금 TV에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4: 쌩하다? 별로 안 어울린다? 뭐 별로라는 말인가, 자기 지금?
5: 아주 아주 쌩한데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내 마음엔 쏙 들게 아주 쌩합니다.
4: 아, 내가 이 이발 조금 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이나? 아, 평소에는 어땠다는 거지?
5: 아유, 얼굴이 확 사는 게 아주 쌩하네요. 아, 이제 길거리도 함부로 나서지 마시라요. 다른 여자들이 또 연락처 따면 어떡할 거예요?
4: 어허, 우리 자기 질투한다 이거지. 아, 그럼 거리 한번 나 다녀볼까?
5: 아주 쌩해졌더니 눈치는 어디 빼놓고 왔어요? 오늘 저녁 먹기 싫은가 봐요.
4: 아이, 자기야, 농담. 아, 근데 아, 자기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0: 칭찬을 받으면 눈치를 챙겨야 됩니다. 이발하고 남편을 보더니 네. 어머, 저 TV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쌩합니까? 했어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오해할 법도 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1: 쌩하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실 수 있도록 보기까지
0: 보기를 내려드리는데. 준비했습니다. 자, 쌩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
1: 모른 척하다.
0: 오늘 너무 쉽잖아요. 김상균과 임재현 같은 사람이란.
1: 어? 했더니 4480님이 네. 애국자.
0: 선남선녀. 하셨는데, 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1: 애국자도 선남선녀도 쌩하긴 하죠.
0: 네.
1: 쌩해요.
0: 그, 뭐. 그냥 외모가 깔끔한 사람도 그렇고 생각이 네. 건전하고 바른 사람 그리고 어른 공경 잘하거나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1: 맞아요.
0: 항상 잘 웃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1: 그리고 뭐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우고 기도하는 사람 네. 중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쌩하죠.
0: 오늘 쌩한 분들은 다 정답 보내셔야 돼요.
1: 그리고 주변에 쌩한 사람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둘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 되는데 쌩하다 1번이
1: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2번이
1: 모른 척하다라는
0: 뜻이다. 지금 정답 남겨주세요. 뭐 더 힌트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1: 아니 7098님은 네. 모른 척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허. 요거는 일부러 모른 척하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데 이런 분들은 너무 쌩한 분이시죠.
1: 그렇죠. 네. 애청자시잖아요.
0: 오늘 또 정답 참여하시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너무 쌩하신 분들이고 기도하시는
1: 쌩하네.
0: 분들.
1: 아, 그렇죠.
0: 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분들. 우리 전파 성교사 여러분들도 모두 쌩한 분들이시고
1: 제스처가 너무 커서 쿵쿵 소리가
0: 그러니까 쿵쿵 너무 이렇게 우리 쌩한 분들 만나니까 제가 지금 신이 났는데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 네. 쌩한 답을 쌩하게 보내주시면

0: 듣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1번 아주 멋지다.
1: 2번
0: 모른 척하다.
1: 정답 얼른 남겨주세요. 예술을 날고 주삼고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후에 월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을 날을 구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구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은 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희주인의 4임으로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오늘 성도여 다 함께라는 탈북민분의 찬양 간증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흘려보내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0: 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도 쌩한 간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0: 네.
1: 이 쌩하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가 문제인데요. 1번이 아주 멋지다.
0: 아주 멋지다.
1: 2번이 모른 척하다.
0: 모른 척하다. 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1: 네.
0: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실 테고.
1: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민규, 민재, 루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쌩하게.
0: 맞아요, 맞아요.
1: 키워주세요, 아멘이라고 네. 7968님께서 아멘. 보내주셨어요.
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쌩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자, 1번이 아주 멋지다, 2번이 모른 척하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아까 그 소방 교육 받으러 가신다고 하신 8942님이 계셨는데
0: 네.
1: 이렇게 정말 소방 쪽에서 경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정말
0: 정말 쌩한 분들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맞아요.
0: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 쌩하다라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어린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0: 주식회사 광고지배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은요?
1: 정답은 쌩하다의 우리말 표현 1번 아주 멋지다 입니다. 우리 아주 멋진 정말 청취자분들이 정답을 많이 도전을 해주셨어요. 네,
0: 그럼요. 아주 쌩한 방송 극동방송 전남 순천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1487님
1: 매일 듣고 계시다니
0: 올해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1: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쌩쌩합니다. 아유, 정답 맞아요. 1번 네. 쌩쌩하다랑은 조금 비슷한 표현이죠. 쌩쌩하다.
0: 아주 멋지다.
1: 근데 쌩하다 이게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긴 해요.
0: 그러게요. 자, 멋지다예요. 1922님 85세 남편이 외출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나서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저는 멋지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네요. 스스로 너무 멋지다고 뽐내고 있어서요 하셨는데, 아유 칭찬 좀 해주세요.
1: 맞아요. 아이 근데 칭찬 안 해도 스스로 아신다니까 너무 진짜 쌩한 분이시네요.
0: 자, 그리고요.
1: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답 1번 우리 정말 쌩한 581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0: 아유 두 분도 멋있으시지요. 아주 멋지다 7394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1509님 새싹회원이세요. 멋진 예수님과 함께 1번 보내봅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0: 자, 그리고 남양주에서 오이김치 남으면서 남기신다고 저희를 또 생각하다가 해주신 분은 엎드려 절받기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요. 퇴근하고 오늘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기야 오늘 너무 쌩하네요 라고 해야겠어요. 6558님 문자 주셨습니다.
1: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0: 예.
1: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당첨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새싹회원 1124님 아주 멋지다 다섯 글자 멋지게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너무 더워요. 저도 예수님처럼 멋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평택에서 보내주신 8898님 드리고요.
0: 네.
1: 쌩한 게 모른 척하고 찬바람 부는 건 줄 알았는데 힌트 듣고 고쳤어요.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답장을 링크를 드릴 텐데 저희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쌩해요 하셨는데 아내가 쌩해요 하는 문자는 별로 없어요.
1: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0: 아내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 네, 미션입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멋진 사람이, 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위를 넘어서 실제적인 구조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아주 보물 같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승리의 비밀을 원어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소재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감춰진 도우심의 비밀인 헬라어 보에데스타입니다. 본문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라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에데스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한 강력한 단어지요. 보에란 말은 부르짖음 혹은 비명을 말하고, 데오는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시험 중에 신음하며 비명을 지를 때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긴급 구조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아버지가 물가에서 놀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대워지요. 주님은 이미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체험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시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빠진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동참적인 구조이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두나미스, 그 권능 때문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힘, 다이나미트를 의미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환경을 이길 역동적인 에너지를, 파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파라크레토스, 우리의 도우심을 말한 뜻인데,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도우라고 부름받은 변호사이자 조력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의 파도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수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지만 성령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 라고 위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관계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나 자녀나 우리의 지인들과의 관계겠죠.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기는 구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단의 주된 전략은 분리입니다. 이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사단은 관계 속에 오해와 서운함을 심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시험이 올때 뭡니까? 이 쏟아붐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변해지라는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을 구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할 때, 미션이 바닥났을 때, 하늘의 사랑을 나에게 먼저 쏟아부어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밀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 시험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녀와 지체 간의 시험이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의 전략은 얘는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라는 절망과 비판의 마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4절에 오래 참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얘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비밀은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그긴 호흡으로 자녀와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공간을 활짝 열어드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급해 할때 틈을 타지만 우리가 평안 중에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단의 전략에 대처하는 승리의 마스터 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일반적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단아 기록된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 짓궂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단의 전략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게참 중요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불화의 화전, 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 즉시 주님 지금 달려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부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 제목을 만들어 함께 기도할 때 플러그 인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플러그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화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의 능력이 바로 플러그인입니다. 빨리 플러그인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플러그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란 그 능력과 말씀의 힘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찬양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먼저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할 때 사단의 진영은 무너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주님이 이미 겪으셨고 이기신 시험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비명을 듣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그 관계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의 핵심 단어인 페로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역동적인 확실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삶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요약하고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페론의 법칙,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요약하면 원어적인 의미에서 페론은 헬라어로 단순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밀고 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페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란 권능의 그 말씀의 에너지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서 또이 우주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항해 법칙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예언자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죠. 이 같은 어근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돛단배가 바람이며 밀려 앞으로 나가듯이 내 의지보다 더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천국, 한국까지 강하게 밀고 가신다는 그 놀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책임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또 우리는 거기에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10%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목적지까지 운반하시는 것은 90%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보증수표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페론의 법칙을 붙드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중용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건강, 가정,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페론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덫을 올리게 하옵소서.

0: 하소서. 우리의 뜻과 고집으로 노를 저느라 지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끄실 때 두려움 없이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목적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함을 이기고 사단의 정죄함을 이기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성령의 자유 권세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을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무너뜨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의 권세로 담대하게 대적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선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보증수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 손보다 우리를 안고 목적지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패로나시는 그 손길이 훨씬 더 강함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오늘 우리는 진짜 유명한 본문과 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엘가나 가정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엘가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문제가 도화선에 대해서 두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게 바로 이 가정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엘가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진짜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접근해야 되느냐?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 가정 이야기는 어떤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죠. 그것도 그냥 사사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끝자락. 끝자락이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던 바로 그 시대가 엘가나와 한나 가정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학자들은 사무엘상 4장 1절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자,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제가 이 전쟁, 그 지금 요 시기가 사사시대와 맞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전쟁이 왜 발발했느냐? 사사 삼손이라고 아세요? 삼손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곤 신전의 양 기둥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잖아요. 이 일 때문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블레셋이 보복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의 후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얼마나 혼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사사였던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머리털이 밀어지고 두 눈까지 뽑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심지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이 오히려 제사장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특별히 레위인이 첩을 드리고, 이 일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말 누가 봐도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끝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의 통치가 사라졌다는 거. 은혜의 다스림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거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두 가지 위기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가정의 위기로서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이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의 통치가 없으니까, 은혜의 다스림이 사라지니까 이 영적인 불임이 있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위기가 또 하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가정이 위기를 들어 쓰고 계신 거죠.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 위기가 아니라 이 가정이 위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위기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 1장의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을 알려주시는 본문이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위기를 극복할 답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위기를 초월해서 그 시대, 이 사사시대의 혼탁함을 극복하게 할 유일한 방법을 이 20절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의 위기라고 말을 해요. 또 인생의 위기도 왔다고 말을 하죠. 심지어 시대의 위기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걸까? 먼저요, 이 위기는 부모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부모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바로 이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부르고 또 불러야 될 노래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 부모인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너무나도 약하고 또 약하지만 그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도 나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하느냐?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뭐를 줬대요? 뭐를 줬대요? 갑절을 줬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요 내용 했잖아요. 갑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두 배를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갑절은요, 누구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장자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갑절을 준다는 것은요, 넘치도록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다는 그런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이 가정에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인 거죠. 당시 아들이라는 존재는 상속자였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늙은 부모를 위한 봉양자, 그러니까 노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심지어 노동력이 귀한 시대에 아들 한 명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엘가나에게 아들이 없다? 이건요, 그의 인생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넉넉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또 무능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약함이라는 것을 그의 아내 한나에게 적용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죠. 처음에는 남편 엘가나가 주는 사랑이라든지 이 배려 덕분에 좀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누가 들어와요? 분인나가 들어오잖아요. 분인나가 들어오면서 그녀의 인생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녀가 갑자기 떡두꺼비 같은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게 돼. 그러다 보니까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적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이 고통, 그 고통이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7절에 보니까 대적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분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놓고 막 핍박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 격분시켰다는 게 뭐냐면 살살 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하고 뒤에서 살살 긁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든 줄 아세요? 두 개 다 힘들어요. 근데 굳이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예, 살살 긁는 게 진짜 우라통에 서집니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아들이 없음을 계속 긁는 거죠. 또 때로는 대놓고 공격을 하면서 한나의 마음에 뭐만 있냐면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슬픔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15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나는 어떤 여자래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자리에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인생,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다 담으로 막힌 거예요. 감금된 거죠. 그래서 마치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처지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약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분명히 엘가나도 약한 아버지였고 한나도 약한 어머니였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약함은 똑같지만 선택은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짜 약함과 가난한 심령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그 정도의 약함과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느냐? 9절부터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여러분, 9절에서 먹고 마신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아닌 건 맞아요. 누굴까요? 먹고 마신 사람,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였던 거죠. 둘이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선택이 달랐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 이유가 달랐다는 거죠. 엘가나는요, 아마도 지금 그들이 실로에서 먹었다고 말하니까 아마도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제사장과 함께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한나는 먹지 않다가 나중에 먹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엘가나는 그냥

먹고 마시는 관례적인 일을 행했다면 한나는 먹고 마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뭘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쿰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일어난 것, 이 일어난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일어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일어남이라는 거죠. 지금 한나는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먹는 내내 죽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붙잡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그녀는 절망에서 소망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쿰, 벌떡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다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면 되는데, 통곡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기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이 가난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너무 슬프고 가난해서 내가 기도밖에는 없고 그 심정이 너무 약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 유일한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녀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쿰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죠. 아니, 다 못해주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줘야 된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준대요. 해줄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부모의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약함 가운데 누구를 탓하지 않고 무엇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며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함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은혜의 피난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5월 8일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 소천하시면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놨어요. 점심때쯤에서 전화기를 떡 들었는데 또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녁때도 또 핸드폰을 들었는데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겁니다.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전화하면 울까봐. 근데 울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얘 힘들구나. 어버이날 전화해서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드리느니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전화해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에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금요일에 끝나고 9시 한 40분쯤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금요일날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이 마음을 잘 다독거려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일찍 전화를 드렸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번 어버이날은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들까? 근데 사실은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전사님 저랑 같이 25년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거든요. 꽤 오래됐잖아요.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기억나죠.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마치 예언의 말처럼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아마 전도사님의 사역의 길은 진짜 평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늘 알바하고,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이고,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다 보니까, 이 말이 믿겨지지 않은 거죠. 지금도 평탄하지 않은데, 사역의 길이 평탄하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였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의 씨를 뿌리는데, 당연히 그 길이 형통하겠죠. 근데 그게 제 안에 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잊고 살다가 몇주 전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기억했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은 막 저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셨어요. 저는 그걸 참 바랬는데, 그런 따뜻함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셨는데, 지금도 저에게 남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냥 어머니의 등이었어요. 기도하시는 등. 항상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였던 거죠.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늘 그렇게, 아마 저희 어머니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가족도 식사 차려주고 청소하시고, 또 교회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고, 돌아와서는 아침 차려주시고, 이게 10년 동안 반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진짜 제가 사역의 길에 있으면서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런 사람 삶은 없어요. 근데 사역 내내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많이 주셨거든요. 고생을 진짜 자, 요만큼 했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요. 이만큼 애썼는데, 늘 상은 컸던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그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죠.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분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온 힘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도, 나의 시대에도 이런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구했겠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세대에 열매가 거치기도 하시지만, 그냥 그 열매는 자녀의 세대에도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뿌린 그 씨앗인데, 그 열매는 다 제가 누리고 있다는 게한 2주 동안 계속 제 안에 묵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께 이 전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대단한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부모라는 존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함 가운데, 무능함과 부족함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반드시 그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 생명을 쏟으며 기도하십시다.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속히는요,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때가 되면 생명 쏟으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 모든 거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러분의 그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항상 갈망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어떤 태도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삶. 바로 그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거리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요,

0: 한나에게 좀 인색해요. 한나에게 참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전개가요 느릿하게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데 언제 빨라지냐면 한나가 받는 축복의 장면에서 빨라지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사무엘서 기자였다고 한다면 저는 좀 한나에게 집중할 것 같아요. 한나의 고난의 때는 충분히 천천히 갔으니까 그녀가 어떤 복과 축복을 누리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배가 이렇게 임신해서 불러오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한나를 위로하고 심지어 여러분 한나를 힘들게 했던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분인나잖아요. 분인나. 이름도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배불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이렇게 살살 긁었나? 격동케 했나? 이런 얘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출산해서 이름까지 지어지는 게 그냥 일사천리로 지나가더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한나의 그 이후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려질까봐 한나의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1절 중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게 자카하르라는 단어거든요.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그의 인생에 딱 떨어뜨려 주시는데 19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단어 역시도 자카르더라는 거죠. 자카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한 한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해 주심으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기를 갈망하는 삶에 자카르의 삶을 구하는 삶에 반드시 기억해 주심에 자카르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뒤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부모의 기도와 그 응답이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 시대에서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게 끝이 아니라 두고두고 역사의 길이 남을 흔적을 남겨주시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무슨 말이겠어요? 역사에 기록될 그 이름 기억되기를 구하였더니 기억되더라라는 뜻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출연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대의 문제까지도 해결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덕분에? 한나의 기도. 기억되기를 구하였던 그 삶이 이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기를 원했던 부모의 기도가 떠올랐을 것이고 평생 기억되는 삶을 가슴에 품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가요 역사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그 입에서 딱 고백이 나오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잊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자카르 하시면 하나님께만 내가 기억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자녀를 낳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

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어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지도자하고 지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도자, 섬김이 있고 지배자는 욕심, 이기심이 있다고 해요. 예배 설교 때 나온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정답 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예수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연히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배자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건 섬김을 떠나 희생이에요. 희생. 아주 최고의 섬김이죠. 지배자는 목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지배자를 좋아할까요? 역사적으로 지배자는 부정적인 판단만이 남게 되죠. 우린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내가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잘 따르고 응원해야겠죠. 자,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짱 되시는 지도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 극동방송 새끼라. 이 곡으로 첫 곡 출발해 봅니다. 제목이 아주 좋아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박희봉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장흥 여름날씨라고 하셨는데 1881번님 다 그래요 보면 지금. 예, 다 그럽니다. 올해는 왜 그러지 하는 것 같지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5월 좀 중순 넘어가면 뭐 반팔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낮에는 지금 더워요.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하셨고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디, 어떻게 기온이 어떻게 올라갈지, 분위기가 어떨지,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새끼라 서울 수신 문자로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수신 문자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휴대폰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라디오처럼 휴대폰으로 이 방송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도 무료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지도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예배 순서지 보면은 찬송가가 없다. 그게 좀 아쉽다고요. 그러게요. 예배 때 이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찬송가가 아예 없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계속 잊혀지죠. 적절하게 찬송가도 찬송가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몰라요. 특히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명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2722번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9950번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에서 0688번으로도 듣고 계시고 특별히 궁금한 분들은 교회를 쉬고 계시다가 어제 드디어 나간 분들 어떤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드디어 내가 어제 예배를 드렸다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다 하시는 분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도 듣고 계시고 여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시흥 매화에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수원에서도 전남 화순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도자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힌 섬김을 해주신 희생을 해주신 이런 섬김 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무조건 지도자입니다. 참된 지도자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뿐 했는데요. 어제 예배 때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 예수님 강조하는 이 오프닝에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다른 거로 충만하지 않고 바로 충만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선의 충만, 충만, 예수로 예수로 충만, 이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화성 송산 5932번님, 그 다음에 탕자 하면은 지난주 우리 꽁트 퀴즈 했었는데 그쵸? 4563번님 경북 봉화에서 블루베리 꽃 적화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네요. 15년 방학했던 옆지기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37년 차에 다시 시작함에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15년 방학했다가 새끼라 방송 듣다가 지난 1월부터 함께 드리고 있다.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인가요? 4563번님 한번 그 스토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성가대 찬양대 저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 우리 5703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의정부 전도 집회 큰 역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6089번님도 대구에서 애청자 출석해 주셨습니다. 7899번으로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한 권사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25 자, 신호 가고 있어요.

0: 환하게 컬러링이 들리고 있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전화를 받을 수 없다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분명히 전화를 받기로 했는데. 1, 2, 5.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쉬어요. 다시 한번. 자, 김기봉님, 김선지 권사님이 요청으로 지금.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김기봉님 되시죠?
2: 네.
0: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네.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0: 예.
1: 극동방송 아세요?
0: 왜요? 뭐,
1: 잘 모르세요?
0: 오늘은,
1: 극동방송? 아,
0: 예.
1: 잘은 모르세요. 우리 김선지님께서,
0: 아,
1: 김선지님.
0: 예.
1: 김선지님이 뭐
0: 네.
1: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셨죠?
0: 예.
1: 김선지님께서 우리 방송국으로 우리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주셔서 그 사연이 당첨이 돼가지고
0: 어머,
1: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0: 아유, 안 주셔도 돼요.
1: 저희는 주려고 선물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0: 아유.
1: 왜냐면 사연이 왔고 그 사연 당첨이 됐거든요.
0: 뭐, 사연이
1: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0: 네.
1: 예수님 그 전하는 방송, 기독교
0: 아,
1: 방송이에요. 이제 생각나셨죠? 우리 김선지님께서
0: 예.
1: 교회를 좀안 다니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기봉님에 대한
0: 그분이
1: 사연을 주셨어요.
0: 그전부터,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이.
1: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0: 예, 많이 다니셨어, 그분이.
1: 잠깐 일하는 바람에 잠깐 쉬셨다가
0: 예,
1: 지금은 다시
0: 그렇죠.
1: 또 열심히 다니고 계셔서 저또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들으시고 김기봉님을 엄청 아끼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기봉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섬 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계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아이고, 뭘, 내가 그런 고를 자격이나 뭐
1: 고를
0: 있나?
1: 자격이 있습니다. 김선지님의 사연의 주인공이거든요. 고를 자격이 있어요.
0: 저는 안 봐도 돼요.
1: 아유, 저희 준비가 다돼 있다니까, 이거.
0: 다른 사람 주세요.
1: 다른 사람 줄 것도 또 있고,
0: 아예 다른.
1: 우리 김기봉님 드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예? 아니,
0: 아니,
1: 너무
0: 그런
1: 많아서
0: 걸안
1: 고르기가
0: 받아.
1: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0: 예,
1: 그럼,
0: 종류가 많아가지고
1: 종류가
0: 뭐가 뭔지 모르겠어.
1: 많아가지고, 제가 그럼 골라드릴까요? 예?
0: 뭘 골라 주시려고, 예.
1: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죠, 뭐, 제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그러면은 좋은 선물이 딱볼때 유산균 아니면 김부각 세트.
0: 그런 건 저희가 LG 화장품을 제가 다녀요.
1: 아, 그러면 본인이 골라주세요, 그러면.
0: LG에서 그런 유산균 이런 건다 팔고 있으니까.
1: 오케이. 그러면 화장품?
0: 화장품 판다니까, LG
1: 화장품
0: 화장품.
1: 팔아요? 그러면 뭐를 드릴까? 캡슐 세제. 그것도 팔아요?
0: 그건 안 팔지만,
1: 그건 안 팔아요? 아니, 그럼 골라주세요. 본인이 골라주셔. 예?
0: 아이고.
1: 힘들어요? 소곱창 전골, 어때요?
0: 아니, 그런 건, 뭐, 나이가
1: 자,
0: 들어가죠.
1: 나이가 들어서.
0: 잘안
1: 그러면은
0: 먹게, 이게 또
1: 커피.
0: 옳지.
1: 커피.
0: 커피는 더안 먹어요.
1: 자,
0: 커피는 아예 안 먹어요. 예?
1: 견과.
0: 그런 것도 안 먹고.
1: 레모나. 세제.
0: 세제는 뭐, 이거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1: 그러면 김 세트. 아니, 이거 있다고 했죠? 그러면 김치
0: 아니,
1: 세트.
0: 김치도 안 해. 이가 시원치
1: 그러면은
0: 않아가지고 이걸 먹는
1: 어떤 거
0: 것도.
1: 있을까요? 응? 주얼리.
0: 아니, 아니요.
1: 자, 그러면은
0: 나이가 지금 80인데
1: 자,
0: 뭘
1: 방송
0: 주얼.
1: 끝나고 다시 고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김선지님 나오세요. 자, 우리 김기봉님. 여기 김선지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 우리 김선지 권사님. 우리 김기봉님한테 하실 얘기 있잖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0: 교회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갈때 천국 갑시다.
1: 자, 우리
0: 아유,
1: 김선지님.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이렇게 꺼주시겠어요?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울려서. 자, 우리 김기봉님. 우리 김선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교회

0: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아니요.
0: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1: 아니, 김선지 여사님으로 해서 갔죠.
0: 아, 갔었어요, 몇 번?
1: 예.
0: 몇번 갔었구나.
1: 예.
0: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김선지 권사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깊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고, 김선지 권사님도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기복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한번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어때요?
1: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0: 허리가 많이 아프시구나.
1: 예. 그래서 기동이 좀 힘들어요.
0: 그래요. 이렇게,
1: 예. 계속 치료받고,
0: 예.
1: 척추가 이렇게 좀
0: 아,
1: 내려앉아가지고,
0: 예.
1: 물리치료도 받고,
0: 물리치료도 받고,
1: 이거, 마사지 하는 데도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0: 그래요.
1: 못 일어나.
0: 예.
1: 대퇴부가 이렇게 눌리켜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0: 우리 김기몽님, 그
1: 네.
0: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1: 네.
0: 사실은 생방송 중이거든요, 지금. 예, 생방송 중인데,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계시는 곳이, 저기 강원도 속초 맞죠? 속초. 예.
1: 네, 속초예요.
0: 속초에 우리 김선지 권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기복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1: 아니, 근데
0: 예. 예배는 딱
1: 그건
0: 1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되니까,
1: 글쎄 갈수 있을 땐 가지만
0: 네.
1: 제가 무리해서 가면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때는 어떤 땐좀 덜하면 가지만
0: 네네.
1: 많이 아프고 그러면 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갖고
0: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다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1: 아니
0: 알고,
1: 저희
0: 예.
1: 집 계단이
0: 아, 계단이.
1: 1층인데도 계단 있게 만들어갖고
0: 네네네네. 그렇구나.
1: 올라다니는 게 어떤 때는 힘들어갖고
0: 예. 우리 김기복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몸이 건강해진다기보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몸 아픈 것보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마음을 누리고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복님이 일단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먹기 달렸거든요. 내가 이번에 한번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한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김기복님. 이제 한번 꼭 결심하셔가지고,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예, 꼭, 속초에 같이 계시는 거 맞죠? 꼭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제가 보니까 선물을 이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0: 제가.
1: 저 주시지 마시고 김선지 예. 여사님.
0: 김선지님 것도 따로 보내주세요. 있어요. 김선지님 것도 글로, 따로 있으니까.
1: 아니, 저 것도 글로

0: 좀 보내주세요.
1: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기봉님께 제가
0: 주시라고.
1: 약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아니 그런 거 지금 예. 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게 다 있어갖고
1: 예예
0: 못 먹어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선진님
2: 네.
1: 김선진님 약과 괜찮으세요?
2: 네.
1: 어 알겠습니다. 우리
2: 전화
1: 예.
2: 전화 괜찮아요.
0: 예예 그리로 드리세요.
1: 다 괜찮다 오늘 큰일 났네요. 제가 우리 김선진님께 예, 어, 약과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옆에 우리 김기봉님께서 그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선진님께서 옆에서 좀 잘 좀 도와주세요.
2: 네.
1: 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두 분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세요. 두 분.
0: 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모시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네.
1: 네. 네. 우리 선물을 드리기가 쉽진 않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선물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봉님 몸이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김선진님과 함께 꼭 교회 가서 마음은 열고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고쳐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 나눕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프롬갓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0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4563번님 제가 계속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우리 4563번님 그 일반 전화 전화한 게 저예요. 극동방송에서 전화한 거니까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전화 받을 수 있다고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년 방학 끝내시고 지난 1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신 우리 4563번님 제가 전화한 거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게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7번님 매일 새끼라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5년 동안 방학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방송을 통해서 연결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고. 자, 목사님이신가 봐요. 김혜피.

0: 국가소금교회. 3217번님, 이분 성함하고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4563번님, 아, 이제 가능하다고 주셨네요. 가능하다고. 전화해볼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1: 연결이 되지 않아.
0: 이번에도 연결이. 자, 다시. 자, 4563번님. 제가 아예 수화기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63. 이상하네요. 4563번님. 4563번님 계속 전화 연결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요, 우리 김윤미 목소리로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김현미 예수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4563번님이 차단이 돼 있었네요. 일반 전화가 차단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였어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즘 이렇게 뭐 네, 차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다음 기회에 한번 4563번님은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전도 요청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 아들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장훈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네.
0: 우리 천선우 여사님께서 어머니 맞죠? 예.
1: 네.
0: 어머니가 이제 네. 극동방송으로 우리 아들 사연을 보내셨어요.
1: 그래서 어떤 사연이에요, 혹시?
0: 저희 혹시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0: 어떤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짐작이 가실까? 기독교 방송.

0: 엄마가
1: 네, 그렇죠.
0: 아들의 사연을 뭘 보냈을까요?
1: 걱정돼서 네? 뭐 하신 건가?
0: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연?
1: 글쎄요.
0: 본인이 알 것 같은데.
1: 아,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거.
0: 아, 그렇죠. 지금 본인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죠? 못 다니고 있죠?
1: 그렇죠.
0: 얼마나 됐어요, 안 다닌지?
1: 제가 33인데 그전에 네. 26, 27대는 청년부 다니다가
0: 청년부도 했군요, 대학 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 안 다닌지.
1: 한 7년, 6년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다녔고.
1: 네, 그렇죠.
0: 지금 어느 지역에 계세요?
1: 지금 서울 중구에 있어요.
0: 서울 중구에?
1: 네.
0: 어머니가 가끔 우리 아들 장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라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그렇죠?
1: 좀 바라시죠.
0: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못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마음이 없나요?
1: 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다행이네. 그럼 좀 다행.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엄마의 사연 당첨됐기 때문에 우리 장우 씨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네.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본인 거 네. 하나, 엄마 거 하나. 응?
1: 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예요?
1: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0: 영양제. 뭐 영양제라고 하긴 그렇고
1: 유산균도 있다고.
0: 유산균이 어머니한테 그럼 좋겠네요.
1: 네. 저도 그럼 저랑 어머니 둘 다
0: 유산균으로.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머니.
2: 네.
0: 유산균 어때요? 유산균. 예?
2: 유산균 괜찮아요.
0: 아들이 네. 유산균 선택했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어머니가 사연 보내가지고 당첨됐는데.
2: 네. 우리 자, 아들 신앙 안에 살았으면
0: 아들,
2: 좋겠어요.
0: 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2: 예. 막내야. 엄마가 사랑해.
1: 내갈게.
2: 진짜로 그래. 진짜로.
0: 우리 장우 씨 금방 뭐라고 했어요?
2: 교회 간다고.
0: 교회 간다고? 아, 네. 좋네요. 딱 정답이 나왔네요.
2: 1분 거리 있어요. 1분 거리 교회가.
0: 교회가?
2: 네.
0: 김장우 씨 혹시 라디오 생방송 출연해봤어요?
1: 아니요.
0: 지금 출연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1: 그럼
0: 생방송. 전국 생방송 출연. 전격 출연. 엄마와 함께. 네. 사유는 그럼. 교회를 안 가서. 근데 교회 간다고 지금 딱 약속했어요 지금.
2: 진짜예요.
0: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얘기 있었잖아요. 엄마가
2: 네.
0: 둘째 아들한테 한번 하세요.
2: 네네.
0: 장우야라고 불러가면서. 지금 하세요.
2: 장우야 엄마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너 마음의 상처, 너 마음의 힘든 거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소원 들어줄 수 있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항상 새벽기도 다니는 거 알 거야. 엄마가 너 신발 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잖아. 매일 기도 드리는 거 알 거야. 장우도 그래야 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장우 이번 기회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대답해야지.
1: 예.
0: 자, 우리 이제 장우 씨가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세요, 이제.
1: 잠시만요. 무슨 군대 저기 유흥공연 온 것 같은데.
0: 엄마, 네. 엄마가 보고플 때 가면서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뭐 이런 거.
1: 엄마 저기 어렸을 때부터 사고.

0: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냥 하고 엄마 바라는 대로 교회 가서 회개하고 착실하게 살게. 걱정하지 마시고.
1: 믿는다.
0: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2: 아이고 참, 예, 훈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장우 씨.
1: 감사합니다.
0: 네.
2: 그 교회에서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2: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부 때. 그때
0: 아, 근데,
2: 예.
0: 그 마음 한 켠에는 좀 가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도 있고.
2: 네.
0: 근데 이게 항상 핑계대고 좀 쑥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0: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2: 네네.
0: 이번 주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잘 생각했고.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영혼 부르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
2: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고 엄마의 요청을 계기로 우리 장우님을 강력하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가면 돼, 이제.
0: 알겠습니다.
2: 하나님께. 그쵸?
0: 네.
2: 자, 가기 전에 저랑 한번 결단의 기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장우 형제 엄청 사랑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자,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자, 우리 장우 형제.
0: 네.
2: 지금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0: 아, 예. 요즘 쉬는 시간이라.
2: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 받아주시고 같이 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하고. 집 앞에 네. 1분 거리 아까 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2: 그 교회 가봤어요?
0: 네, 가보려고요. 네.
2: 혹시 필요하면 그 집 근처에 네.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0: 네.
2: 청년부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0: 예. 네. 저는 그쵸? 뭐 청년부 아니더라도
2: 예.
0: 하나님 앞에서 회개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2: 아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년부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이거든요.
0: 네.
2: 꼭 이번 주부터 1대1의 만남 꼭 가지시고 교회 가셔서 엄마도 네. 너무 기뻐하시겠네요, 엄마도.
0: 갈 이유가 생긴 것 같은데.
2: 네네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이제 부르다가 7년, 8년 기다리다가 오늘 이런 방법 사용하셨으니까. 장호 형제 혹시 기억나는 인생 찬양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때나 중고등부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인생 찬양,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0: 기억이.
2: 기억 잘 안 나요?
0: 예. 네. 노래 들으면은, 찬송가 들으면은 기억하죠?
2: 가사나 흥얼거릴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0: 오, 기억이 잘 안 나요.
1: 내일은 난 몰라요.
2: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군요?
1: 네.
2: 우리 장우 형제 알아요?
0: 듣죠.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아요?
0: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아, 어머니가 매일 중얼거리시다.
2: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내일 교회를 갈지 교회를 안 갈지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엄마의 왠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네, 기억나네요.
2: 예. 어머님.
1: 네.
2: 우리 아들 오늘 결심했으니까.
1: 네.
2: 감사 기도 드리시면서.
1: 네.
2: 이제 옆에서 이제 아들 잘 도와주시고요. 알겠죠? 네.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어머니의 애창곡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오늘 전도 요청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해서 다음에 약속 한번 잡을게요. 엄마와 아들 참 눈물 난다고.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효자 아드님 감사하다고. 5065번님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머니 기도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신 거 환영한다고 0691번님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아들 김장우 꼭 하나님께 잘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찬양사역자 정자래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 특집으로 라디오 앱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 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을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0: 꼭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은 영국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이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에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갔다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구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요. 또 손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온 마음들이 있죠. 지친 마음,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헛되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낮추심도, 시험도, 기다림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마른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끝내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나누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9507님께서 가장 먼저 고피리님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지금 저는 집안 정리하면서 출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시간 집안 청소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5226님께서 믿음으로 고 해수고 반가움으로 고 부산으로 내 마음 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부산으로 마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9507님 아멘으로 말씀에 응답하셨고요. 0742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일수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다들 늘 강건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688님 할렐루야 저 지금 기도하면서 출석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멘입니다. 0742님 힐링 시간 되길 소망하며 저도 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4277님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 가시면서 때이른 더위에 지친 오후 오아시스 같은 믿음으로 고 들으러 왔습니다. 저는 서울입니다. 고피디님 목소리 어느 때보다 싱그럽네요. 늘 응원하면서 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아멘. 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이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믿음으로 고와 함께 이 더위를 싸워서 이깁시다. 오아시스 같은 믿음으로 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팸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꾸네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5226님께서 혜수님의 고 하는 매력의 목소리에 매일 오후 4시가 더 즐겁습니다. 저에겐 월요일이 살짝 피곤한 날인데 혜수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부지런히 성경 읽고 방송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한 문자입니다. 이 시간 지칠 수도 있고요. 또 월요일이 유독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서 아직 몸에 피곤이 쌓여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믿음으로 고와 함께 하시면서 이 피로 또 더위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성경 속 단서를 풀어가며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 남기실 수 있고요. 또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오늘의 첫 찬양은 이천의 마지막 날에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 성경퀴즈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2년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성경 퀴즈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퀴즈 출제해 주실 단장님 나와 계신데요. 순복음 안락교회 김진형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1: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말씀탐정단 단장 김진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반팔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1: 너무 덥습니다.

0: 정말 아까 저희 방송가족분들 가운데도 네. 때이른 더위에 지쳤다고 4277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1: 밖에 지금 걸어다니기도 약간 덥습니다.
0: 오늘 날씨가 네. 유독 더 더운 것 같이 느껴지는
1: 것 같아요. 그늘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0: 네.
1: 햇빛이 있으면 너무 덥더라고요.
0: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1: 대구는 32도라고 하던데요.
0: 와.
1: 벌써 여름이.
0: 네, 정말 이 부산의 더위를 저는 올해 처음 느끼고 있는데요.
1: 그러시겠네요.
0: 단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꼭 더위로부터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단장님 오늘도 성경 퀴즈 게임으로 함께할 텐데요.
1: 네.
0: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성경 속 단서를 따라서 함께 방을 탈출하고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또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저희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칙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규칙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그 오늘의 방에 관련된 그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앞글자가 중요한데요.
0: 네.
1: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0: 네.
1: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의 답이 됩니다. 최종의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문제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네.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서가
1: 고난이었습니다.
0: 네. 두 번째 단서가 네,
1: 마르다였죠.
0: 세 번째 단서가
1: 운행이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최종 정답이 이 각 앞글자를 딴
1: 네, 고마운이었죠.
0: 네, 고마운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단서를 맞추시고요. 최종 정답은 이 단서들의 앞글자를 모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하셨죠? 단장님 오늘 네. 방 저희가 탈출해야 하는 오늘 방은 어떤 방인가요?
1: 네, 기정고도 하시고 들으십시오. 네. 오늘의 방은요. 말씀의 방입니다.
0: 말씀의 방.
1: 네.
0: 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출제합니다.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환대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종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0: 네.
1: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종들에게 살찐 별별별을 잡아 먹고 즐기자라고 하였습니다.
0: 네.
1: 아버지가 잡으라고 했던 이 별별별은 무엇일까요?
0: 오, 살찐 이것.
1: 네, 맞습니다.
0: 힌트를 조금 주시죠.
1: 아, 힌트. 아, 고기 먹어봤는데요.
0: 네.
1: 이 고기가 맛있습니다.
0: 오.
1: 네.
0: 가장 큰 힌트를 주셨어요. 동물이잖아요.
1: 맞아요.
0: 동물.
1: 네. 네,
0: 세 글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이렇게 잘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쉽게 가져왔습니다. 정답이 무엇일지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첫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마커스 워시 커뮤니티의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네. 저희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쉬웠나 봐요. 아, 많은 분들께서 많이 맞춰주신 가운데 웃긴 네. 문자들도 너무 네. 많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1: 네, 첫 번째 문제는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종에게 그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들에게 살찐 별별별을 잡아 네.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잡고 잡아서 먹자고 했던 이 별별별이 무엇일까요?
0: 네. 이 별별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네. 단장님 바로 정답부터 발표할까요?
1: 네. 정답은 송아지였습니다.
0: 네. 송아지였습니다.
1: 송아지. 송아지. 네, 얼룩 송아지. 네. 두 번 못 맞추시면 이걸 내려고 그랬는데 네. 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다 맞추셔가지고.
0: 아, 그 야심차게 네. 노래까지 준비하셨는데
1: 그러게요.
0: 벌써 막 정답이 많이 올라와서
1: 너무 많이 안 맞춰주셨어요.
0: 힌트를 저희가 하나만 드렸어요. 네. 정답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저희 추첨해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두 분께 드릴 건데요. 발표해 주시죠.
1: 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2님, 3772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선정이 됐는데요. 네. 저희 정답을 맞춰주시면서요. 네네. 네. 2462님은 와우 송아지인데 오늘 정말 덥네요. 네. 남겨주셨고요.
1: 다 더운 걸로 네. 귀결되고 있습니다.
0: 또 9507님 4445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5226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송아지 너무

0: 너무 야들한 송아지 고기 스테이크죠.
1: 배가 많이 고프신 거
0: 이거를 스테이크로 드신 거면 되게 고급 식당에서만 드셨을 건데.
1: 저 네. 배가 고파오네요. 네, 그리고 3372님도 송아지죠. 하트 뿅뿅뿅.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0538님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 정답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소고기. 네. 소고기긴 합니다.
1: 아까 저희가 힌트 드릴 때 이 네. 고기가 맛있다라고 드려서 그런지
0: 맞습니다.
1: 정답을 안 보내주시고 소고기라고만 보내주셨어요.
0: 앞에 못 들으셨나봐요.
1: 네. 그리고 또 7074님 소.
0: 송아지.
1: 송아지입니다. 네. 보내주셨고요. 4445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 병원 갔다 와서 청취합니다. 혈관 주사 맞았는데 너무 아프네요. 정답은 송아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정답 맞추시면서 아픈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혈관 주사 맞고 오신
0: 통증이
1: 길.
0: 있습니다.
1: 네.
0: 혈관 주사는 통증이 큽니다.
1: 병원 갔다 오시면서 청취하신다.
0: 소고기 사드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송아지, 소고기로 네. 이렇게 체력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0688님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 송아지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요. 9507님 오늘도 최종 정답 유추해주셨어요. 이렇게 유추해주셨는데
0: 송축함? 아닙니다.
1: 네, 아닙니다.
0: 오늘,
1: 네.
0: 오늘 주제는요, 말씀의 방입니다, 여러분.
1: 네, 말씀의 방. 방 이름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226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0: 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써도 얼룩 써? 엄마 닮았네. 아, 근데 네. 뒤에가, 제가 너무 앞에만 읽었네요.
1: 네.
0: 내가 나이 드니 천국 가신 엄마를 점점 닮아갑니다. 엄마 살림살이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 그 동요의
0: 맞아요.
1: 가사를 함께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0: 제가 앞에만
1: 이야기,
0: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뒤에 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어머니를 점점 닮아간다.
0: 그리우시겠어요.
1: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네, 그리고 0538님께서 크크크크
0: 송아지가,
1: 생각이 안 나서 송아지가 생각이 안 나서 소고기라고 보내셨다고.
0: 그렇죠. 송아지라는 말 잘 안 쓰죠 우리가.
1: 그렇죠. 네네. 보통 소고기라고 하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3874님 연하고 야들야들해서 정말 맛있겠어요.
0: 근데 송아지 요리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1: 맞죠.
0: 정말 잘 없습니다.
1: 좀 고급
0: 맞아요.
1: 요리잖아요.
0: 네, 좀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출판합니다.
1: 3874님은 그 탕자의 비유 말씀하실
0: 맞아요.
1: 때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살진 송아지를 내었겠냐.
0: 발치게 그 문제 내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4039님 송아지 보내주시면서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첫 번째 정답부터 정말 많이 맞춰주고 계신데요. 추첨 안 되신 분들도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서도 세 번째 단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송, 별별이죠.
0: 네.
1: 단장님 바로 네. 다음 단서로 넘어갈까요?
0: 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해 주셨죠.
1: 네.
0: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별별이라 고백했습니다.
1: 네.
0: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여호와 별별. 힌트 좀 주시죠.
0: 아, 여호와 별별. 아, 하나님은요.
1: 네.
0: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데 때로는 1일도 있고 1일 2일도 있는데 7일 이래요.
1: 네.
0: 어렵습니다. 이 힌트.
1: 네, 여러분 들으셨죠?
0: 네.
1: 방금 정답이 스쳐 지나갔어요.
0: 7일이래. 이렇게.
1: 7일이래요.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단장님 힌트 들으시고 더 많이 맞춰주시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0: 아, 너무 쉽게 내면 안 되는데.
1: 네. 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단장님 힌트 하나만 더 드릴까요?
0: 아, 힌트는 이 다음번에 듣게 될 노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 아, 찬양.
0: 쫑긋하시고 네. 찬양에서 나오니까.
1: 찬양 힌트가 아주 강력합니다.
0: 네.
1: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함께 찬양을 따라 불러보시면 어느 순간 정답을 외치고 계실 겁니다. 찬양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번째 단서의 정답을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찬양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찬양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오늘 두 번째 단서도 정답 많이 많이 맞춰주고 계신데요.
1: 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오늘,
0: 오늘 힌트도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1: 네, 저희가 요즘 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0: 그리고 이제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힌트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단장님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1: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예비하셨죠.
0: 네.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0: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별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별별은 무엇일까요?
1: 네, 두 번째 단서 정답 바로 발표해 주세요.
0: 네, 정답은 이레입니다.
1: 네, 여호와 이레죠. 이레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금 들으신 찬양도 손유나의 음성으로 여호와 이레 찬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차마 전에 밝힐 수가 없었어요.
0: 아, 네. 정답이었어요. 너무, 네. 우리 피디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1: 네. 정답은 이레였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잘 맞춰주셨는데요. 두 분 추첨을 바로 하겠습니다.
0: 네. 3372님. 6076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2462님도 정답 이어서 맞춰주셨고요. 3873님, 0688님, 0317님, 4039님 다 맞춰주셨고요. 네. 0538님도 맞춰주셨고요.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3372님도 맞춰주셨고요. 5123님은요. 이래입니다. 저 초3 김시훈입니다. 오늘 최종 정답 이거 아닌가요? 라고 네. 남겨주셨는데요.
0: 송이별 맞췄어요.
1: 네. 과연 맞을지.
0: 김시훈 어린이. 네. 정말. 정말 얼굴 보고 싶습니다.
1: 네. 왜냐면 너무 잘 맞춰요.
0: 그러니까요.
1: 초3의 이런 스킬이라고는 그러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0: 네. 3008님 이렇게 보내셨네요.
1: 네.
0: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와, 진짜 모든 의미를 아시네요, 이분은.
1: 네. 네 정확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4445님, 아, 저 아까 혈관 주사 맞아서 아팠다고 남긴 사람인데요. 정답은 이래입니다. 문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잘 읽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위로와 힘이 됐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네. 6076 님도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샬롬 이레 여호와 이레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또 7756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여호와 이레 첫 번째 답은 늦게 보냈어요. 답 적어놓고 전송을 안 했었네요.
1: 아, 송아지를 늦게 보내셨어요.
0: 네. 아직 한 네. 번이라도 기회가 남았습니다.
1: 남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6076님 다시 맞춰주셨고요. 5226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 한 구절 보내주셨는데요. 네.
0: 답이 나왔는데 큰일 났는데요. 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아이다. 네. 라고 적혀 있네요.
1: 시편
0: 맞습니다.
1: 말씀을 함께 시편? 나눠주셨어요.
0: 이 답을 시편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네. 저희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지금 모든 답을 맞추시자고 제가 네. 지금 답을 읽기에 힘듭니다.
1: 저희 갑자기 식은땀이 나요.
0: 네. 맞습니다.
1: 혹시 이렇게 발표해버릴까 봐. 네. 2876님도 오늘 처음 보내주셨는데요.
0: 두 번째 단서는 1회고요. 말씀은 네
1: 이것 송이 같아요.
0: 네 같아요. 네 하셨죠.
1: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또 5226님은요. 아, 정답 1회인데요. 네,
0: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여드레 아흘에 열흘 순 우리말입니다.
1: 네, 순 우리말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이렇게 네.
0: 이런 힌트가 있었군요.
1: 네, 이런 힌트도 있었네요.
0: 야, 감사합니다.
1: 네, 여호와 이레뿐만 아니라 순 우리말 힌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0317님도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4445님은 최종 정답 이것 아닐까요?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과연 정답이 맞을지
0: 그러게요.
1: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단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낼 수 있고요. 또 이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송이잖아요. 네. 단장님, 드디어 마지막 단서입니다. 바로 네. 발표해 주시죠.
0: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별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네.
0: 이 약속의 땅, 이 적과 별이 흐르는 땅, 이 별은 무엇일까요?
1: 네, 별에 들어갈 한 단어잖아요. 한 글자. 네,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엄청 올라오십니다, 지금.
1: 네. 단장님께서 이 별에 들어갈 단어를 말씀하실까봐 굉장히 이렇게 움츠리면서 말씀.
2: 그러게요.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장님
1: 네, 맞습니다.
0: 송이잖아요. 마지막 들어갈 이 정답 한 글자와 함께 네, 정답과 함께 최종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마지막 단서의 정답과 또 최종 정답을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찬양에도 단장님 힌트가 있잖아요.
1: 그런가요?
0: 네, 찬양을 잘 묵상하시고 찬양 제목도 함께 묵상하시면 정답을 맞히실 줄 믿습니다. 오베세의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 1, 2, 3, 4.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말씀탐정단 성경방 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저희가 네. 마지막 문제를 출제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정말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최종 정답까지 다 맞추시고
1: 맞습니다.
0: 방을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문제를 쉽게 내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네요.
0: 네. 힌트에 대한 뿌듯함도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마지막 문제 한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별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적과 별이 흐르는 땅, 이 별은 무엇일까요?
0: 네, 한 글자였잖아요. 네,
1: 정말 저... 별맛이네요.
0: 맞습니다. 네. 아주 저희가 찬양 듣고 온 것처럼 달고 오묘한 네, 네. 그 정답을 바로 발표해 주세요.
1: 네, 정답은요. 꿀입니다.
0: 네, 꿀입니다. 네. 네, 저희가 꿀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꿀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모든 단서들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추리를 해볼까요?
1: 네.
0: 첫 번째 단서
1: 송아지의 송,
0: 두 번째 단서
1: 이래의 이,
0: 세 번째 단서
1: 꿀의 꿀입니다.
0: 네, 그래서 오늘의 최종 정답은
1: 송이꿀입니다.
0: 송이꿀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한 두 번째 문제 출제해 주실 때부터 이
1: 맞아요.
0: 최종 정답을 많이 외치셨어요.
1: 당황했습니다.
0: 피하느라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최종 정답 맞추신 두 분 추첨해 왔는데요. 바로 발표해 주세요.
1: 네, 0538님. 6076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0742님, 4039님, 또 3874님, 0538님, 0688님, 또 2462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최종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3778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1번 송아지, 2번 이래, 3번 꿀. 최종 정답은 송이꿀. 매주 출근길에 듣고 있네요.
0: 오, 퇴근길이 아니라 출근길에 듣고 계신다고
1: 밤에
0: 하네요.
1: 일하시는 분들이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이 시간에 네. 출근하시면서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신다. 아, 남겨주셨습니다. 6076님도 맞춰주셨고요. 4039님 그리고 3008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꿀 방탈출 송이꿀입니다.
0: 네,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3874님은요. 네,
1: 아이들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달다는 걸 느꼈어요.
0: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1: 저도 요즘에 성경 공부를 네. 청년들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가르치는 저도 말씀 다시 배울 때마다 아, 정말 신기하고 달달한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사실 이거 이번에 말씀이 저희 암송 말씀이거든요.
0: 딱 시기가 맞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7756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 꿀, 아하, 최종 정답은 꿀송이. 문자 보내는 와중에 생후 36일 된 우리 손주 사진이 전송되었는데 어찌나 응애응애 울던지 놀랐네요. 꿀 좀 먹이면 달달해서 울음뚝하겠죠?
0: 꿀을 먹이면 네. 달달해서 울음뚝하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꿀 네. 아이들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0: 오, 위험하죠.
1: 네,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네. 농담이시겠죠? 네. 9507님께서 곰돌이프가 생각나네요. 꿀을 좋아하는 이라고 하시면서
1: 곰돌이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0: 네, 사진을 꿀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곰돌이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4445님
1: 네. 아, 제 추리가 맞았네요. 문제 출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단장님,
1: 정답은 송이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5226님은요
1: 네, 송이꿀 최종 정답 네, 시원하게 탈출했으니 아이스 꿀물 타서 마셔야겠습니다.
0: 네, 아이스 꿀물.

0: 맛있겠습니다. 네, 시원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0742님은요.
1: 은근 재밌는 성경 퀴즈, 성경 방탈출입니다.
0: 네, 은근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1: 맞아요. 은근 재밌습니다.
0: 네,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방 이름이 저희 말씀의 방이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연관이 있나요?
1: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얻는 송이꿀, 송이꿀을 잘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네. 벌집 같은 거예요. 벌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제였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송이꿀이 있는 그 근처에는 푸른 풀밭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꿀보다 달고 단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내봤습니다.
0: 네, 와, 이렇게 달고 단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일어서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방 모두 탈출하셨겠지만요. 탈출 못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 계속 탈출할 기회 이어지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이 시간 꼭 또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당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의 방 탈출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비추고 또 선택을 정결하게 하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이 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0: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진실되지 않은 것을 심고 진실된 것으로 거두려 하고 때로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으면서 내가 고통당할 때 위로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꾸지람 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생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고 점점 성장해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젖을 먹듯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듯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영적으로 자라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먹기 쉬운 것만 먹으며 단단한 음식은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은사나 어떤 체험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써서 기도를 멋지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자랐다고는 볼 수 없겠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즐거워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깊이 갈고 잘 가꾸고 열심히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딱딱해진 구습과 영적인 타성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성도들 안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부담되거나 실행하기 싫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혹시 말씀을 들어도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며 삶의 태도나 인격이 바뀌는 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오직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예, 지난 주일이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주보를 우리 목사님께 알려드리니까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지켰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꼭 한 번 더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부모 공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해롭게 하는 일까지 마구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 공경의 문제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신학을 가르쳐온 교수로 살아왔는데 무슨 설교 자료가 없어서 이걸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 하나 한 송이와 용돈 한 봉투 하나 넘겨드리는 게 전체죠. 막 그게 행사처럼 되고 그 다음 날은 전혀 또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든 어버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공경해야 할 부모님들은 다 세상 떠나셨죠.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일은, 아, 그때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들 참 많겠죠. 근데 그 잘못 다른 것보다도 유독이 더 떠오르는 것은, 아, 그때 좀 잘못해, 좀더 잘해드렸으면. 이게, 어떻게 뼈저리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한번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 그저 행사 정도로 넘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실제로 좀 가지고 그 마음을 키워나가고 실천해보는 이런 삶에 좀더 성도는 구별되게 살자는 말씀을 아주 외치고 싶은 거죠. 사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효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성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아주 강력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모를 경외하고 하는 이 경외하고라는 표현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강력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야라라는 말인데, 이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경외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 외에 왕에게, 왕도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그런 경우에 경외하라는 말이 거기 적용이 어쩌다가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경외하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표현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무너무 강력하잖아요. 인간 부모인데, 우리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외하라고 했으니까. 그 경외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강력하죠.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부모도 인간이고 자녀도 인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인 경외를 하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죠. 그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없으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는 신이 아닌데, 같은 사람인데도 자녀들하고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성경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면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질서의 면에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계 삼라만상,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지만 부모로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에 의해서 났잖아요. 저도. 그런데 부모로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가 존재하는 질서 차원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부모로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을 반드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표현으로 담아내놓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게 아마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보이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우리의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 속에 담아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 여기에 1장 31절 이게 제가 잘못돼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아마 성경 다른 구절인데 31절로 제가 적어놔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와서 광야에 거하던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셨나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자식 사랑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 속에 담아내놓고 있죠. 분명히 그랬죠. 그다음에 한 곳 또 보면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부모가 우리 자식 불쌍히 여기듯이 여긴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 속에 담아내놓은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가 아주 물심풍깁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어찌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젖 먹는 자식 못 잊는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담아내놓은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허랑방탕한 아들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라고는 할 수 없다.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그 거지 모양으로 돼서 돌아온 아들을 부여안고는 울면서 입을 맞추고 환대해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담아내놓은 거예요. 거기 분명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으로 담아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담아내놓고 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의미가 그게 완전히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리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 권한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성경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에 강론할지니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양육하라고 하는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가 부모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왜 인간에게서는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경외, 인간이 하나님에게 표현해야 할 그 경외라는 단어를 써서 부모를 오늘 성경 본문이 경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과 의미가 포함되도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부모 공경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신자는요,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대리자에게 하는 일은 주인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문제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골반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골반이 뭡니까? 골반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는 못 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반하지 말라는 것은요,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무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요, 부모 공경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거기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예? 또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만은 단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정중히 여기고 어느 면에서 정중히 여기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외라는 말이,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있는 그게 경외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 기독 신자에게는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안 되는 문제죠. 정말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 공경이 중요한 문제는요, 부모 공경은 우리 성도의 삶에
최상

윤리로서 부모 공경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도 세상을 사는 한은 여러 인간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도요, 인간관계죠. 또 학교에 가면서 스승과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직장에 가서 동료와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세상을 사는데 신자이지만 세상에 사는 한은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기독신자가 이 인간관계를 살아내야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 혹은 신앙적 윤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기독교 윤리, 신앙적 윤리의 최상위에 부모 공경을 최고 꼭대기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가장 최상에 놓아놨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1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의 계명 첫 번째 5계명에 부모 공경을 가장 꼭대기에 놓은 겁니다. 가장 위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기독교 성도가 모든 세상 속에 사는 인간관계의 최상의, 가장 최고의, 최상의 부모 공경의 문제를 올려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또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타당하고 마땅한 일을 먼저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만큼 더 마땅하고 타당한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나를 존재하게 한 분이 부모님이고, 부모는 내가 성장할 때까지 나를 위하여 온갖 희생과 어떤 고통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 인간관계 부모만큼 우리가 자녀가 이 공경해야 할 마땅할 어떤 이유보다도 더 분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마땅하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불신자들까지도 자기들이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 공경은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안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마땅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불신자들도. 세상에 다른 종교도 그들의 가르침 안에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유는 그게 마땅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교 같은 거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그 하나만으로 구성된 게 그게 유교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아, 부모 공경은 이게 너무 마땅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땅한 것, 가장 당연한 일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이걸 함으로 통해서 다른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게 하고, 다른 인간관계의 파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마땅한 일을 최상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가장 마땅한 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최상위에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부모 공경을 최상위에 올려놓은 거는 가장 마땅한 일을 힘씀으로 통해서, 기독신자는 누구보다도 가장 마땅한 일을 힘씀으로 통해서 땅 위에 다른 인간, 모든 인간 관계에 구별된, 모범적인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최고로 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너희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요 2절, 하나님께서 너희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3절에 들어가서 바로 3절에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는 하나님을 닮아서 신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하게 사는 최고 꼭대기에 뭘 넣었어요? 부모 공경의 문제를 넣은 거예요. 왜? 이걸 왜 가장 꼭대기에 넣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에도 그게 바탕이 되고 파급이 돼서 다른 관계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타락해버렸는데 악이 극도로 이렇게 극에 달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를 찾는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한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부모 공경 안 하는 심성은 세상에 다른 인간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꼭 부모 공경만은 아니라도 부모 공경이 세상이 악해 되어가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따라서 기독신자는 부모 공경 인간의 윤리관에서 바탕이 되고 파급되어 가서 다른 것까지도 제대로 살아내는 최정상의 부모 공경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윤리적인 다른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구별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최상에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최상에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최상에 놓은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든다고 그러면 기독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악에 덜 빠지게 하고 내 스스로가 악에 덜 빠지게 하고 세상 악이 극도로 가속화되게 될 때 기독신자가 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결하고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것하고 부모 공경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등진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저지르는 죄에 대해 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부모 거역이 들어있어요. 부모 거역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세상을 가면 살아가면 갈수록 저지르는 죄악 중에 하나가 부모 거역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 등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모 거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에 이르면 사람들이 부모 거역하는 일이 강력하게 더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랑과 돈을 미워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주 세상 종말이 이럴 때 강력하게 나눈 죄악들 가운데도 부모 거역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만 저지르러 내는 그 속에 부모 거역이 나오고 세상이 종말에 나오면 가면 갈수록 부모 거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줄 알아라. 세상이 그렇게 돼갈 거다. 그렇게 알아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도 있죠. 그런데 다른 의미는

0: 기독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맞죠? 들어있죠? 들어있죠? 외악한 세상, 종말에 가면 강할수록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요인이 되는 부모 교육의 문제를 기독 신자는 좀 바로 살아서 세상에 자기도 악해가는 것을 좀 막을 뿐만 아니라 악이 가속화되어져 가는 세상에 적어도 선한 물꼬를 조금 흘러내는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윤리의 최상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기독 신자는요, 부모 공경의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하고 부모 관계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대리자로 대리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고, 나와 부모의 관계도 되지만 나와 세상의 관계도 되고, 세상이 가속화되어가나 악에 버티어 서서 선한 물꼬를 흘러넣는, 그래서 악이 가속화가 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작용하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의 메시지를 들으셨겠지만 이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또 한번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 잘 섬기자는 얘기, 그거 주로 말씀드려야 근데 이따금 어버이 주일만이 아니더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점에서는 우리 신자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 안 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더 키워나가고, 예, 실천하는 삶에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저희 교회는 2021년 1월 24일 코로나 한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간판을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곧 예배자들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교회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부터 매일 전도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도하여 이제 1680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20여 명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은 지 3년 만에 성경 100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또 전도는 됩니다. 교회 개척은 됩니다. 교회는 매일 성경, 매일 전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
0: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지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짧은 자극과 느슨한 연대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찰나의 자극이 아닌 영원의 만족으로, 얕은 수면이 아닌 깊은 심연으로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를 내라 다그치며 우리의 시선을 얕은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은 긴 호흡을 견딜 때에, 느린 성장을 견딜 때에 비로소 믿음이 깊어지게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귀한 청년의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시간표는 세상의 타이밍과는 전혀 다름을 알기에, 또 믿기에, 결과보다 과정을 견디며 천천히 자라더라도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청년의 정욕을 과감히 피하게 하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전력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세상의 거센 파도에도 밀려가지 않는 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로 빚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이번 한 주도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기프티드의 찬양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나누었던 신종철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아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찰나의 자극이 아닌 영원의 만족으로, 얕은 수면이 아닌 깊은 심연으로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쇼츠 많이 보시죠? 사실 요즘은 계속해서 무한 스크롤을 하게 되는 이 짧은 콘텐츠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속도를 내려 다그치는 세상의 풍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순간의 자극, 찰나의 자극이 아니라 영원의 만족으로, 얕은 시선, 얕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깊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초대하는 분이시죠.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도 벅찬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지치셨다면, 조금은 포기하고 싶으셨다면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세상의 거센 파도에 밀려가지 않는 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시간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출석 체크 완료되고요. 그리고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최근 몇 주 동안 작가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한 손글씨 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새겨주셨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함께 고백하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7418번님은 말씀 엽서가 오늘은 안 와요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7418번님께 보내드렸는데 문자가 갔는데 이상합니다. 스팸함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7418번님 매일 받아 가시는 분이신데 이상하네요. 네. 7525번님, 6941번님, 0718님, 8400번님 모두 아멘 아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혹시 엽서가 저도 안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주십시오. 와, 1493번님께서요 3년 전 용인에서 인천 아침 출퇴근길에 방송 함께 했는데 저녁에 나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네, 와주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1493님 반갑습니다. 와, 9469번님은 어제 권사직 분 받으셨대요.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그리고 말씀 엽서 보내드립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찬양 함께 할까요?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오은의 찬양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세찬송가 88장 오은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6시 17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 방송은 서울극동방송 FM 106.9MHz, 제주 104.7MHz, 서귀포 101.1MHz,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에서, 부산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각지에서 앱으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프닝 잘 받아서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다고 답이 오고 있네요. 6089님.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 많이 받아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4112번님도 아멘 보내주셨고요. 8596님도 아멘, 엽서. 네, 당분간은 엽서라고만 보내주셔도 말씀 엽서와 오프닝 보내드리니까요. 엽서와 아멘, 당분간은 이 계도기간이라고 할까요? 네, 과도기로 두 키워드 다 보내주셔도 말씀 엽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첵합니다. 3580번님, 와, 반려견 8마리를 교대로 산책하면서 극동방송 듣습니다. 8마리를 어떻게 산책을, 와, 체력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5457님, 0287번님도 아멘 보내주셨고요.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4122님,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매일 오셔야죠. 7260번님도 인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찬양이 떠오릅니다. 3874번님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찬양 가능하다면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부천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우리 피디님과 텐트메이커스 빛이 있으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셨는데 문자는 텐트 마커스라고. 예, 두 팀을 같이 모시면 이렇게 왠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우리 마커스 워십 팀도 듣고 계시죠? 네, 콜라보로 모셔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엽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는 날이죠. 더 힘날 데이. 복음전파의 70년간 진심이었고 앞으로도 진심일 극동방송과 또 영혼 구원에 누구보다 진심인 텐트메이커스가 함께 더 힘나게 더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화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제가 보내드리는 이 통닭의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쿠폰 꼭 받아가시는 기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고송 듣고요. 우리 더 힘날 데이 함께 할게요.

0: 찬송가로 더 힘나는 퇴근길 더 힘날 데이. 6시 22분입니다. 매주 극동방송 행저신라에서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아, 더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더 힘나게 찬양하는 시간, 더 힘날 데이. 오늘도 변함없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할 텐데요. 아, 저희가 언젠가 빨리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된다. 아, 그래야 이 광경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미나자매님 지금 우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의 댄스로 시작합니다. 텐트메이커스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은 약간 춤 사이가 달라졌어요. 네, 미나자매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춤 사이.
1: 정말 저희 목사님 너무 영하시고 너무 멋지세요.
0: 영 포티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올해 영 포티가 됐는데.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매일 이 춤사위를 보고 사시는
2: 아닙니다.
0: 거잖아요.
2: 방송물을 드시면서 춤을 추시는.
0: 그런 거구나.
3: 모함이고요.
0: 네.
2: 공동방송의 그 영이.
3: 모함입니다.
0: 그런 거구나.
2: 슈퍼기, 김호미, 히라기.
0: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네, 영포티라고 놀렸는데 사실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네?
2: 그렇죠.

0: 그 성경의 감동이었는데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뭐 그런 거였는데 그죠? 네, 네. 우선 맞죠?
1: 예, 네, 뭐 참고로 저는 이제 영 포티는 아니고 피프티도 이제
0: 뭐 액면가로는 영 포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춤추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해달라고 모르겠어요. 뭐 한 100분 정도만 좀 이렇게 청원을 해주시면 문자로 접수가 돼야 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쇄를 해서 가져가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거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예배하는 시간 더임날데이 함께할 텐데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오늘 첫 곡 빨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우리 같이 부를 찬양 어떤 찬양이죠?
1: 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라는 찬양입니다.
0: 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우리 계신 곳에서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의 큰 평화 임하도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멘은 이 출석 체크 키워드다 보니까 엽서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아멘 말고 좀 변칙적으로 다른 멘트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좋겠네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0: 평화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 선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더 힘날 데이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6089번님께서요 혹시 교회 초청 행사에 초청하면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느 분이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1: 네, 어떻게 얼떨결에 제가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우리 6089번님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1: 인스타그램 저희 그 텐트메이커스 패스터라고 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0: 네.
1: 거기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2: 텐트메이커스에 하셔도 됩니다.
0: 네. 아, 네네. 네. 6089님, 이 텐트메이커스 공식 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DM으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또 텐트메이커스 패스터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사역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멘으로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텐트메이커스와 함께 찬양하는 월요일에는 제가 늘 찬양에 화답해 주시면 은혜도 받고 치킨도 받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할렐루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0: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할렐루야 외쳐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통닭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0: 자, 오늘 두 번째 찬양 바로 불러볼 텐데요. 두 번째 찬양 어떤 찬양이죠?
1: 네, 두 번째 찬양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와, 260장 찬송입니다.
0: 이 찬송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계신 곳에서 여러분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즉 한정된 시간 속을 사는 인간이 이룬 것은 곧 그의 죽음과 함께 잊혀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에 사는 삶 자체가 제한이며 곧 저주 아래의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허무주의를 지지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신자의 삶은 해 아래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해 위쪽, 즉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0: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세계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두가 땅의 것을 보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또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미 구원 얻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며 땅의 것에 매어 살 때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거듭난 삶에 텅 빈 공허함만이 있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희의 전부를 걸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 나라를 함께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담을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따라 바람처럼 사라질 이 땅의 것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도 부요할 때도 오직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맡겨진 대로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것들, 재정, 재능, 시간,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도

0: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 저녁도 찬송으로 샬롬한 저녁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4685님, 3176님, 그리고 9695님, 9931님, 7321님 이렇게 다섯 분 추첨했는데요. 다섯 분께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주소도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통닭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텐트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불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본문 앞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고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부부간의 대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과 술에 취하는 것과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술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유비로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함께 또한 실제적으로 술 취함의 잘못을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지성을 통제를 해주십니다. 의지를 통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계속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갖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거룩한 간섭을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 자녀 각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그 성령님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본문에 보니까 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퀄 은혜 충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술을 근처에도 안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우리 이한우 선생님께 참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 질서가 회복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로 함께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겸손하게 되고 낮추게 되고 남을 더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참 따뜻한 사회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이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아래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배려와 그리고 용서와 따뜻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인간질서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집착하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 내려 들어가는데 그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우물 파는데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그 우물 안에 밑에 이산화탄소가 그게 이제 기계가 고장 나놓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유독가스가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내려간 사람이 그만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됐나 다시 또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여섯 명이 똑같이 그 속에서 그만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그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경우에 결혼 실패할 가능성 많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인물 보고 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인물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특히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있죠.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좀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뭐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막 그냥 바르고 입술에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예뻐 보이죠. 다 지우고 샘을 보십시오. 다 거기서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냥 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이거 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굴 외모 보고 하지 마시고 또 뭐 그리고 뭐 능력 뭐 그리고 집안 뭐 스펙 이런 거 너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이거 보면 되는 것 있습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지만 딱 하나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왜 믿음 하나 보면 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인간성 그리고 또한 가치관 그리고 비전, 꿈 모든 것이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 인간성도 따라갑니다. 인격이 따라갑니다. 가치관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총각, 믿음 좋은 처녀 만나면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처녀 총각들이 다 믿음도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처녀, 믿음 좋은 총각들이 다 되어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 있는 처녀 총각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복된 가정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부부간도 서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티만 보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과 심령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받으라고 하는 다음 말씀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서 22절에서 25절까지 결혼 주례하면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아뢰노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이대로 한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한테 지금 무슨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니. 요새 이 남녀 간의 위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래,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내가 주도하는 시대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중국을 여행했을 때 한 젊은 부부를 만났답니다. 만나가지고, 이전에 제가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이야기는. 만나가지고 이제 부부간의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더랍니다. 요즘 중국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원래 중국은 여필종부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 젊은 부부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우리는 큰 일은 다 남편이 다 결정하고 작은 일만 제가 결정해요. 이러더랍니다, 아내가. 그래서 참 기특하다 생각해서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럼 어떤 게 큰 일이고 어떤 게 작은 일이냐 물어보니까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을 내가 결정해요 하더랍니다, 아내가.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종하라고.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까지 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순종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 남편의 의무가 이만큼 엄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내가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의 마음을 아내들이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생명처럼 아껴주는 내 아내, 아, 내 남편, 나도 이 남편을 잘 따르고 또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에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결심들이, 또 이런 고백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불의한 일이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집착하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천지에 우리나라에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많이 설치된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탕을 노리는 사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난처가 되는 겁니다. 노력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찾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이사 날짜는 결혼 날짜를 언제 잡아야 할까요? 이런 것 가지고 점쟁이들 찾아갑니다.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공영방송에서조차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버젓이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무속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미가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미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줄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장을 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점치러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도 유튜브에 버젓이 무당들이 영업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어디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목사이기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십시오. 무당 불러서 굿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것은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르는 불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예,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the way,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점쟁이에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 김진순 성도님 이번에 당선될까 안 될까, 점쟁이에 갈 필요 없습니다.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 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 온전히 바라고 나갈 수 있기에, 여러분 이런 세상에 다른 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석이 쓴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애리조나주에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억만장자들, 이 부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썬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타운이 있는 겁니다. 억만장자 이상에 못 들어갑니다. 55세 이상 억만장자들, 그곳에 가면 모든 시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자동차 소음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뭐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일체 없습니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내노라는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도가 있었냐고 하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시설에 지상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이 보도를 접하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이시영 박사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분이 정신의학자니까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기가 직접 가서 쭉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시영 박사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들에게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답니다. 두 번째, 생활에서 걱정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세 번째,
꽉 짜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변화나 변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이었다고 이 박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그곳에서, 장미꽃 만발한 곳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서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웬만한 사람이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다스려주시면 오히려 이런 일상적인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면역력도 더해주고 정신도 더 건강하게 하고 부부가 더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랑의 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함께 자녀와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과제로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들이 있지요. 싸우기 싫어서 내가 그냥 지는 것처럼 꾹꾹 참고 있는 분도 있지요. 휴전 중에 있는 분도 있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다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 충만한 은혜는 모든 것이 무릉도원처럼 뭐 가만 누워있으면 나무에서 복숭아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험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 제목들을 주시는 이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적으로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더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평소 나오지 않던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비 맞춰주는 거, 서로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살면서, 부부라고 살면서 서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다른 것이 많은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내 남편보다 더 괜찮아 보이고 내 아내보다 더 예뻐 보이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 여러분 함께 손잡고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 믿음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설문조사,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아버지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직업을, 아버지가 뻥튀기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뻥튀기라고 썼다가 이 아이가 아무래도 아버지 직업을 뻥튀기라고 쓰기가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곡물팽창업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복음팽창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팽창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70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벙벙 튀겨 나가가지고 내가 받은 복을 막 벙벙 튀겠어. 여러분, 그

0: 멍튀기 그거 이만큼 되는 거 하나 튀기려면 튀기는데 얼마나 작은 그 진짜 조그마한 그 하나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사람들한테 많이 튀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내가 받은 이 성령 충만 우리 가정의 이 행복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득한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향유 냄새 가득한 가정이 될 때 내 옥합을 깨뜨리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하늘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옥합을 내 함에 가득 담아놓고 있으면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그 향유의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지만 옥합을 깨뜨릴 때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뭔지 아실 겁니다. 그걸 깨뜨리십시오. 그걸 깨뜨려서 온 가정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제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배우자에게 존댓말 쓰는 분은 존댓말로 하시고 배우자에게 반말하시는 분은 반말로 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미안하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면 돼.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있거나 가족이 같이 앉아있으면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함께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축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들이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핵심은 정말 예수님을 함께 온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한 성령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충대충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만 대충대충 다니면 오히려 갈등이 더해집니다. 뭐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인드도 바꿔주시고 정말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길을 트랜스 휴먼으로 영적인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세대차도 느껴집니다. 성격차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다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다 되셔서 우리 은혜로 교회의 가정은 모든 가정이 다 성령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재생산이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로 믿음이 잘 계승되어 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은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를 은혜 이후의 삶에서 찾으며 먼저 지혜와 명철, 곧 말씀을 얻으려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유산입니다. 성도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반복적인 묵상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둬야 합니다. 말씀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는 죄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성도는 마음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별의어스 아티스트의 독창곡으로 함께하고요. 더 라이트 워십이 노래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얻은 말씀과 분별력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영적 삶은 멈추는 순간 약해지기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인생은 쇠퇴하지만 영적 생애는 말씀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며 나이와 상황을 넘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얻고 죄를 버리며 마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이동령과 김윤희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팻분의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음악고 플로키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옹기장이가 함께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고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오직 승리이며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3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영광을 잊을 바에야 오른손의 재주를 아예 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괜한 고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오직 그분만을 위해 재주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쉼과 평안함 누리시는 온전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들으셨고요. 휴의 네 주를 가까이 찬송이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악기 또 목소리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재주, 나의 달란트를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어떤 찬양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또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 주신 찬양 실로암 하나님의 축복 두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두 곡 들으셨는데요.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바비 미셸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어서 두 곡의 찬송, 엘칸토 중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샵 9330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022번님께서는 둘째가 축구선수라 픽업하느라 기다리고 있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요. 부상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축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의 찬양, 새로운 찬양 또 소개하려고 해요.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저의 주제곡 같은 찬송이거든요. 간증 말미에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사가 되길 축복하면서 특별히 지금 흐를 찬송에 저의 간증에 나오는 은찬이가 베이스 기타를 또 열심히 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편이 드럼을 연주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음원을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조수아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안성진의 찬송 온 올라운 구세주, 그리고 김은현이 찬양하는 주님 곁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문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의료 선교사인 폴 윌슨 브랜드와 신학자 필립 얀 씨는 각자의 사역에서 평생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장 크고 귀한 기적은 이미 모든 사람이 경험했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책 오묘한 육체에는 이 기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놀랄만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하는 기적은 우리의 탄생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이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하나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수정되고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게다가 그 세포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축복, 또 놀라운 기적은 없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살필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독한 시련의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귀중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구원 서정의 측면에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에게 있는 성화의 과정을 그 내면까지 심도 있게 말해줍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을 매우 실천적이면서 경험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성화에 대해서 이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 생생한 도움을 얻고 싶다면 다윗의 삶의 여정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겪었던 내면의 시름과 반응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모든 삶의 국면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삶에도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고난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지혜로운 경청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자녀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의 삶 뒤에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보며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치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변화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연주가 아주 멋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돌보는 청지기인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과 기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봤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폴 발러지의 곡으로 Falling, 그리고 이어서 신디 몰건의 곡으로 Praise the King 라이브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Give Thanks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 탐린의 곡으로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Give Thanks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저물어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월요일을 보내셨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하루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고단했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 내일 아침 또다시 새로운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 찬양으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좋은 씨앗 그리고 나무엔이 부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한 주의 첫날,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안에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은 채 분주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이 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다시 주님 손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와 또 새로운 긍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로 우리를 해같이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어노인팅 3집 앨범 중에 있는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김명선님과 연민규님이 함께 부른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1413님, 늦은 밤 차 안에서 좋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밤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차 안에서 주님과 따뜻한 예배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패션의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Good, Good Father.

패션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김영태가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끝곡은 크리스 탐닌의 Goodness, Love and Mercy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첫 곡은 빨간 약이 부른 사랑하자 였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

또 다 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그리고 연락 한번 작은 행동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만 그냥 머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직접 움직일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Brooke Ligert Wood의 Garment of Praise, Phil Wickham의 Fear Has No Pow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에 헤매이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팀 룩 월십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We Love의 오직 주의 은혜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말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참 별거 아닌 말들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루를 바꿀 만큼의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닌 한번더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저 마음에만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표현하면 그때부터 좀 거창하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Hear My Song Lord,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Chris Blue의 The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듯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삶이 정말 그렇죠.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또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주님의 강한 팔로 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심도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날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열반 주볼 때까지 무리받아 덮음같이 아이자 61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제발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믿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재능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좋고요. 기도 제목도 좋고 신앙의 고백, 또 듣고 싶은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찬양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온누리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이팅의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띄워드린 거고요. 이어서 제이 월십의 산과 바다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흐르기를, 날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지기를, 날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또 나의 방식이 맞다고 믿으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나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참이 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운 월십의 어저께나 오늘이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우리 춘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론 베이커의 His Eyes on the Sparrow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죽게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 얘기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민의 그 이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실게요.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더 많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자리에 나의 시기심과 또 미움과 다툼이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흘러가야겠지요.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북한 출신 탈북민 성도님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송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북녘에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저희에게 메시지 남기실 수 있어요. 무료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복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0: 네, 함께 하실 분 오묘한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통독학교를 거치면서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의미를 찾아내신 오묘한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방송국 쪽에서 프로그램 안에 영상을 하나 좀 찍으면 좋겠다. 통도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찍어서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 요청이 와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영상을 평촌세순교회 목사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나눌 기회를 또 자리를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정리되게 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던 이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생각들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서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그냥 1년 동안 정말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지만 그건 그냥 내 의욕에 넘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 목사님께 좀 더 내가 말씀을 좀 한국에서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2기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또 통독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2기생들도 이제 1년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또 나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죠. 결혼을 하려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니까 웨딩 촬영도 하고 싶고 손님들을 왔을 때 식사도 대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좀 보장이 돼야 뭐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완전 그 맹목적인 믿음과 같이 그래? 그거 뭐 하지 뭐. 뭐 웨딩 촬영하면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되고 식사 대접하면 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건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냐. 전화했는데 그때 장모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말에 바로 그날 올라. 그러니까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정하는 대로 저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간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스튜디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목사님이 또 그런 걸 또 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럼 웨딩 촬영 찍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식장은 준비됐느냐? 대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할까? 목사님이 또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럼 해라. 그러면 식사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구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직접 식사를 해주겠다. 성도들이 다 나서서 뭐 가족 이상으로 막 준비해주고 저희 둘은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를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들의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가 감동의 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자리로 그 결혼식 자리를 사용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일인지를 경험시켜주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가정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섬세하게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한순간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었고 또 이 가족 안에서는 통독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밥 주냐, 그거 하면 인생이 뭐 달라진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반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그 분도 이제 변화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다고 그 자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걸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런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며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돌아와서 이제 2기 통독도 그 시점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때에 한번 3기 선생으로 사역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와 같은 탈북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같이 준비하는 사역에 너가 또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님이 없을 때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흘러보냈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다음 어떤 학생들을 세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또 막 몰려오면서 고민이 돼서 분명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옳다고 생각들면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평안함과 결단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결단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리더로 섬기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최강 목사님이 우리 일기생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목사님처럼 내가 해줄 자신은 없고 근데 그렇게 해줘야만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리더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언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원망으로 그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너 말씀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해본 적이 있느냐 정말 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져주면서 그때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자였고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어서 놀라운 역사로 바꿨는데 저들도 하나님이 내가 바꾸지 않겠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너도 고백했지 않느냐. 또한 이 모든 가정 또한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루를 걸어가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 안에서 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인생,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다 그 모든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0: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제가 회복되니까 놀랍게도
0: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지체들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관심, 비전 이런 것들을 또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통일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점점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과연 통일이 될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먼저 품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어떤 그 땅을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에서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은 북한에서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보고 울고 계신다. 왜 그러느냐? 평양 대봉의 역사로 북한에 놀라운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으로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실 고난 행군이라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하면서 북한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자신의 영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때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올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가지고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확신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지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땅같이 돼버린 그 현장 안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통일이 돼서 북한 땅에 갇혀져 있던, 묻혀져 있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통일은 반드시 되어진다.
2: 엄요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조응으로서 또 언젠가 고향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크리스천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누리며 또 다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며 관계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대만과 이란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베이징이 비중러 외교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한국과 일본, 유럽 걸프 국가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S 로컬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을 담은 대형 간판을 테헤란 도심에 내걸며 경제 제재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

보도입니다. 북한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배급체계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열린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는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을 친구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두 정상은 국빈 만찬과 텐탄 공원 방문 등 일정을 함께하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오는 9월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서로 박수를 보내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관리될 경우 양국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존의 대만 지원 기조는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란 문제를 놓고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고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양국은 경쟁 속에서도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는 분위기지만 핵심 안보 현안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발표여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같은 시기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를 상대하는 외교 중심 무대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러시아와 전략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양면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에너지와 금융, 무역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크게 높여왔고 중국 역시 미국 견제 국면 속에서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관계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잇따라 베이징 외교에 나서면서 중국의 국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이징이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세계 외교의 핵심 무대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카타르 등 26개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공급 차질과 세계 경제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문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부분 도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압박 전략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을 두고는 신중한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CBS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전쟁 종식을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적은 대형 간판을 내걸며 대국민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간판에는 모든 경제 제재 해제와 전쟁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동결 자금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요구해온 조건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란 당국이 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형식을 택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정부가 종전에만 집착한 나머지 미국에 과도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번 간판 공개는 이런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개된 5대 요구사항에는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휴전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은 이후로 넘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며 급진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을 언급하며 모든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군사작전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이란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서 이스라엘이 구축한 완충지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를 언급하면서 중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동 내 온건 세력과의 관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날 행진 과정에서 이스라엘 우파 세력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 충돌이 이어졌고 긴장도 다시 고조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추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례적인 축전을 보내며 한미동맹과 자유수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재단 주최 명예 만찬 행사에 축전을 보내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용기가 억압받던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동맹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대표적인 한미동맹 상징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 당시 전투 공로로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들의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국전쟁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오늘날 한미동맹과 동북아 질서를 만든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전쟁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점에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 양덕군의 양곡관리소 간부들이 장부를 조작해 국가 식량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곡관리소 부기 지도원과 양정 지도원은 지난 1년 동안 보관 중인 강냉이 수십 톤을 빼돌려 장마당에 넘기고 사익을 챙긴 혐의로 공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곡물이 보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줄어드는 이른바 수분 감모를 악용해 실제보다 손실량을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중앙당에 직접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안전부가 합동 조사에 나섰는데요. 체포 당시에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운 채 연행하는 공개 방식이 동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식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식량 관리 체계와 간부 부채 문제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5월 19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모두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성에서만 오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진남포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5도, 진남포 24도, 자성 22도, 구성 2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현과 사리원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18도, 해주와 개성 16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해주와 사리원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20도, 함흥 18도, 청진 14도, 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고성 25도, 청진 18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5월 19일

0: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탈북민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탈북 가정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하중 여러분들도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북녘 주민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복음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나 우리 북녘의 주민 여러분에겐 사랑이라는 표현이 낯간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에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곁에서 사랑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고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길 바라면서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이들의 목소리였죠. 국제 윙윙스쿨이었고요. 찬양사역자 소박의 목마른 내 영혼 함께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지친 마음,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새벽, 따뜻한 새벽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두 곡의 연속 찬송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트루바의 박창일 씨가 부르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양이었고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동생이 형보다 낫다면 안색이 변해도 아비보다 아들이 낫다고 하면 더 기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마음 씀씀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아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되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 여기느니라.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요. 참 어렵게 어렵게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아들을 서울 인류대학에 갖다 집어넣는데 방학 때 자기 친구하고 그 농촌에 놀러 왔죠. 그때 아버지가 걸음치개를 지고 지나갈 때에 아들이 방학 때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했는데 같이 온 친구가 저 노인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머슴이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창피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못하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다면 그 아들은 암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한 그 아들은 항상 부모 마음에 못을 받고 사는 줄 압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결혼하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까 두려워 독신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인간의 도리인 까닭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처해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찬양하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했고요. 순천시립 합창단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분을 또 모셔보고 만나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함경도에서 오신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어요. 김은혜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1: 네. 선생님, 함경남도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 그 고향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0: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이에요. 또 우리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우리 고향 땅은 진짜 그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 열심히 벌면서 너가 아니면 나 이런 생활이 방식 속에서 살아오던 그런 고향이었어요.
1: 함경남도, 가족분들이 계신 함경남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안가 쪽에 사셨어요? 아니면 내륙 쪽에 사셨어요? 바다가 있는 쪽 아니면?
0: 저는 그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1: 아, 그래도 좀 번화가 쪽에서
0: 네네.
1: 사셨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시내 중심에서는 장사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네. 그렇게 그래도 거기서는 장사를 아무 장사나 했어도 먹고는 살았어요.
1: 아, 장사하셨어요?
0: 네. 저도 장사를 하다가 왔거든요.
1: 아, 고난의 행군식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럼 북한을 떠나신지 강을 건너신 거는 언제쯤인가요?
0: 2013년 5월 말에 30일쯤에 강을 건넜어요. 제가
1: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네.
1: 그러면 선생님이 강을 건너시고 나서 중국을 거쳐서 제 3국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0: 네.
1: 이 시간을 거쳐 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바라본 북한 땅, 고향 땅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는 고향 땅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0: 사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남편이 핍박으로 건너왔거든요. 아. 그 북한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것이 중국 땅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중국에 막상 도착하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디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 그렇게 해서 중국의 그 다른 분들은 다 깊은 그 어디 농촌이나 그 산골 이런 데로 갔는데 저는 그래도 시내 주변에 있는 농촌집에 갔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남편이 머리가 어릴 때 좀 다쳐서
1: 네.
0: 예, 좀 정상이 아닌 사람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41살에 중국

0: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1: 아.
0: 예, 그래 중국에 들어와서 저는 부모 형제 떠나서 제가 혼자서 이국 땅에서 사니까 예, 그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다음 해에 낳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만 북한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예.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들고 놓고 왔는데 밤마다 아들의 꿈에 나타났거든요. 그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았어요. 12년 동안 제가 보리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내하고 가까운 농촌에 가서 살다 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거기서 외로운 일,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서 싸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 그때 온실이 있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 온실 일을 했어요. 들어가서 하다 나니까 그 온실에서 그 일하다가 그 막 땀을 많이 흘리고 나오다 나니까 그 뭐야 찬바람 맞게 됐는데 그때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 치료를 다녔는데 신분증에 없다 나니까 큰 병원에는 가지 못했어요. 못 가고 이런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진료소에 그런 데 갔는데 병이 아직도 완치 못 됐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이 똑똑지 못하니까 항상 부모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생활을 점점 하면서 보니까 예, 부모님이 이제는 70살이 넘었거든요.
1: 아.
0: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없게 되면 제가 그 남편을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자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책임 못 지고 또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제 자식을 그렇게 책임 못 지면 죄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우리 북한 분이 자식을 만났어요. 애구를 만나가지고 그 북한 분을 한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을 2023년에 알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 그분을 알게 돼서 통화를 하다가 그 한국에 대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시골에서 사는데 그 옆에는 조선 쪽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 문득 2025년에 들어서서 24년 12월에 들어서서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신분증도 없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남편도 믿을 사람이 못 되지, 그 사람 우지에서 산다는 게 막막해서 그래도 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분증도 주고 살 수 있게 다 모든 걸 갖춰준다고 해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길도 우리가 목숨을 내대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한번 잘못 걸리면 조국을 배반한 길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당하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 걸리면 그저 죽자 하고 싶어 온 길이 됐는데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한국으로 참학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딸에게도 엄마가 친구 집에 가서 한 다섯 날만 자고 온다 이렇게 하고 또 나

0: 그렇군요. 떠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한국으로 오는 길도 그래도 중국은 우리가 전화도 할 수 있고, 예, 또 그게 딸을 보러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가 있지 않아요.
1: 네.
0: 만약 그런 길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 길도 저는 못 와요.
1: 참 이렇게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녘 땅을 떠나고 중국 땅을 떠나야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선생님께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 기독교 선을 통해서 예지원에서 네.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 선을 통하지 않고 오다 나니까 예,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서 하나님을 그 기독교에 다니는 자녀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1: 네.
0: 그때 우리가 그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배웠는데 그래 그때 그 노래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 품어 주시고 예, 그런 넓은 사랑을 지니신 분이 분이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를 눈물로 했어요. 눈물로 하고 또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민족이라 해도 다 이게 풍습이 다르고 이런 거 네. 달라서 북한처럼 그렇게 언어가 언어 북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 이래서 또 우리 또 북한하고 한국이 이게 생활 방식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음이 정화되고 예, 많은 것을 은혜 입음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예, 이걸 그 자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1: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이후에도 중국 땅을 건너오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은혜의 여정들 또 어떻게 이끄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긴밀하게 짜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하루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생명의 하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첫 찬송 바리톤 김성결 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0: 떡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이제 창문을 한 밤 여름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0: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허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0: 예, 네, 맞아요.
1: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0: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녹음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녹음기를 군사의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 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은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1: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1: 한 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0: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원분들 보면은 뭐 7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1: 네.
0: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1: 네.
0: 밖에 이제 그거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0: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근데 한번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낮이열을 한번 두둬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주파수를 훔클어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 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두 눈하고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요를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끄고 또 바깥에 좀 감시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0: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1: 찬양 그때
0: 가사라든지.
1: 가사 보면은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0: 근데
1: 찬송.
0: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1: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이용은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0: 가사도 그렇고.
1: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둘 때.
0: 근데 이렇게 새벽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웨어버리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제 더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안 자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더 두드면서 끄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서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그게
0: 피곤해서.
1: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0: 네.
1: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그 TV 시청하고 비디오 욕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이 생각에 낮이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훙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였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0: 네.
1: 하면은 주파수를 훙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0: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0: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1: 맞아요. 저희는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현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0: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아름답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화창한 날씨에 푸르른 하늘, 실록이 꽃과 함께 향연을 펼치는 요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생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열심히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면서 자연의 선물인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을 저는 구약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이삭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그 거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얍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삼촌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야곱을 만나주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비를 넘고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엘로헤는 엘의 복수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다름 아닌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석하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

0: 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우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주, 복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잿빛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포항이 19도, 서울과 부산이 18도, 평양과 개성, 대구와 제주가 17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대전, 광주와 목포가 16도, 춘천과 여수가 15도, 신의주가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12도, 예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광주가 30도, 강릉과 춘천이 28도, 포항과 목포, 서울과 부산이 27도, 여수가 26도, 평양과 개성, 제주가 25도, 해산이 24도, 함흥이 23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1.5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에 이어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생겨서이겠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내 맘대로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리곤 하지요. 어느 목사님은 교회 연합회에서 치룬 바자회 행사에서 이웃교회 장로님께서 아주 두터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그것을 벗지 않고 하루 종일 계시는 모습을 보고 참 유별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흑색종이라는 피부 종양이 얼굴에 생겨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까봐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해보다는 오해를 먼저 해버리는 가볍고 생각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사람들인 것 같지요. 교회 공동체와 직장이나 학교 이웃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을 때 항상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배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논하면서 함부로 타인을 베어버린 점이 없는지요.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는 등 저울질을 했던 저의 언행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품었으면 한없이 아름다운 들풀들을 쓸모없는 풀들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베어버렸음을 이 시간 진정 회개합니다. 들에 난 풀들도 야생화를 피우도록 품어주는 따뜻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가 414장, 새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중히 여기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타인의 행동과 말을 듣고 볼 때에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형편이 있겠지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찬송 함께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스승의 주일이래요. 우리에게는 스승 두 분이 있어. 육적인 스승하고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육적인 스승은 우리 어머니요. 갓 나서 우리가 뭘 하나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를 보면 애들이 아프면은 의사요, 엄마가. 참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무릎에 교실에서 낙제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무릎이 아기의 침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예요. 첫 마미.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어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은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끈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랬어.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나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내미 누가 가다가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아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건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던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귀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겠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븐,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븐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에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에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땐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말을 듣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우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어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0: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을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선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 증가로 우리나라에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오래 살기는 하지만 병마에 시달리다 죽는 시간이 사실상 점점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대해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데 쉽게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계명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건강과 부귀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225%에서 1000%까지 도파민이 과다 생성되는데 일반적인 활동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24시간 도파민을 생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너무 나오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도파민 생성이 제한된 쥐는 바로 앞에 음식을 두어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생성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울증과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즐기고 누릴 많은 것들을 합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부산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지금 한 가지 이미지를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 중에도 번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 안 드렸죠.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고기와 기름은 제단에 불사르는 그런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대부분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히 번제물은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의 일부가 아니고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에 아주 익숙한 이 독자들에게 전혀 다른 제사, 새로운 개념의 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 짐승을 대신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떤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거룩한.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룩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구약의 개념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물이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냥 아무 제물이나 막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물이라는 단어 앞에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가 뭐냐면 바로 흠이 없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제물의 상처나 흠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 좀 어떻게 해석할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이 흠이 없다는 것을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육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런 제물처럼,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육체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말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바로 탈락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 보이시죠? 예, 머리에 어릴 태어날 때부터 수술 자국이 여기 하나 있고요. 저는요, 흠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별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렇게 다친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로 탈락입니다. 저만 탈락일까요? 아, 여러분도 쌍꺼풀 수술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바로 탈락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상처가 나면 잘 안 나아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탐임한 사람, 성경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는 사람,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의미, 그런 사람이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탐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이거 10%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번제물을 제단 위에 몽땅 태우듯이. 번제, 아까 제가 번제 말씀드렸죠? 번제를 왜 바울이 상상하고 있을까요? 지금 너희 몸을 드리는 게, 너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관계에서만 예배하는 이원론적인 예배자,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이중적인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일에만 예배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배하라고 부르셨고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배하라고 부르셨고요, 우리가 교우들 사이에서만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동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삶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월요일부터, 그리고 가정과 직장의 그 현장에서 삶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부 여러분, 여러분은 요리를 하면서, 지금 다 시켜 먹나요?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 가운데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예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길 가운데서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나무의 사이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예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린 예배라는, 따라해봅시다. 우리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하시니까 이제 육체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을 말합니다. 우리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 전부를 드린, 내 삶 전부를, 아니 내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뭡니까?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권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권한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작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권리. 그것을 드리는 삶,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호령하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그걸 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희생입니까? 헌신입니까? 희생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중요한 이유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것이고, 무감각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자신의 고난을 다 드려야 될 유일한 분, 주님이십니다. 내가 고난을 지고 있는 한 우리 입술에 아무리 아름다운 고백을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내가 소유한 것 없기에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냐.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은요,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죄송합니다. 영어 대단히 안 쓰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글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form이고 하나는 pattern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일정한 form이 있습니다. 그 form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패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form, do not conform. 따라가면 안 돼. 그 틀에 너를 맞추면 안 돼. 그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압박이 팍 오는 거예요. 프레스가 싹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딱 되는 거죠. 저만 느끼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내가 저 사람보단 잘 살아야지. 내 행복이 최고야. 그리고 손해보면 바보야. 이런 가치관과 생각들이요, 보이지 않는 틀처럼 찍어 눌러가지고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그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 그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현대가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은요, 가는 곳마다요, 정복하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 로마 도시랑 똑같이 닮은 도시를 세웠어요. 화려한 신전, 그리고 우리 목욕탕, 거대한 콜레세움 같은 경기장. 여러분, 그 건물들 왜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잘 살라고, 복지 차원에서.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뭔지 아십니까? 폭력과 권력과 소비와 탐욕과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피정복민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틀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건데요. 문화 통치 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일본화시켜요.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 통치를 통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간파하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Do not conform.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 form 따라가면 안 돼. 그 틀에 너희 맞추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름잡고 있는 가치, 주름잡고 있는 틀, 주름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뭡니까? 끊임없는 경쟁, 개인주의를 포장한, 가장한 극도의 이기주의, 소비와 탐욕,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성적 타락조차도, 성적 부도덕조차도 미화시켜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이나 지금 우리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그런 모든 가치관 중심에 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요? 나요, 나. 나라는 우상이 그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이요. 오죽하면 이 자아폭발 시대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외치는 것입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 틀 따라가면 안 돼. 그 폼에 너 맞추면 안 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예배자의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순응하는, 따라가는 컨폼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폼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기본적으로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걸 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셨습니까? 네. 자, 절반 수준을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쉬울 겁니다. 제가 아까 막 다른 이야기 하니까 막 졸고 계시던데 아까 틀 이야기 하니까 젤 이야기 하니까 확 깨시더라고요. 역시 예화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잡초를 한번 제거하고 나서 일주일 관리 안 하면 2주일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 서문교회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부임을 했습니다. 옮긴 거죠. 임지를. 그거 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파트를 주셨는데 그 아파트 앞에 더 감사한 거는 통유리로 돼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하나 있고 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천. 그 이름을 이제 성내천이라고 말하는데요. 서울은 그런 수도시설이 잘 돼 있어서 하천 이런 거 잘 관리해가지고 깨끗합니다. 오리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거 보고 있는 자체가 힐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딱 보고 여유를 부릴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봄이나 여름이 되면요 그곳에 겨울에는 없었던 풀들이 진짜 길게 자랍니다. 갈대 같은 것들이 길게 자라요. 그러면 딱 어느 시점이 되면 공무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제초기를 들고 예초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엥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엥 예초기 돌리고 나면 깔끔해집니다. 자 그런데 불과 1주가 지나면 다시 그곳에서 조금 자랍니다. 2주가 지나면요 자르기 전이나 자르기 후는 똑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한번 갈아엎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게 상태가 유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느낌 못 가십니까? 예배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내가 뜨거워지고 싶은데 안 뜨거워져요. 냉담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대시죠. 나이가 들면 다 그래. 아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굳어져서 더 이상 갈아엎으시지 않는 거죠. 저는요 금요 기도 때마다 너무 절박합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냉랭할 때가 있어요. 저 혼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상교회 공동체의 한 몸이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순간에 힘을 떨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점점 추하게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변질과 변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추하게 변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공예배는요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의 끝이 아니고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월요일의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크워트라는 예배학자는 이 주일 예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리허설이라고 말했어요. Worship as a rehearsal. 무슨 뜻입니까? 예행 연습으로서의 예배. 예행 연습, 본 무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 무대가 뭐냐? 월요일 예배,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에 뭘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에 미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 세미 집사님

열심히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예, 한 하루는 연습하셔야 되겠네. 농담이고요. 만약에 연습을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찬양 무대가 없으면 그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이곳에서 부를 때 그 연습이, 예행 연습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무대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본무대는 오히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에 치열하게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미사를 마칠 때에 신부가 끝에 이런 문구를 외칩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때 미사 에스트. 여기서 공적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월요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선한 청지기로 세상의 폼에 컨펌하지 않고 세상을 트랜스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아침마당 아시죠? 아, 모르십니까? 아,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6시 내 고향 아십니까? 열심히 보신. 그걸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재훈 씨가 있습니다. 딱 봐도 신앙이 생겼죠? 참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남긴 고백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복음적인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시청자에게 복음의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제 언행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저는 방송이 제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방송이든 그것이 직장일이든 그것이 학업이든 그것이 가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마지막에요, 김재훈 씨가 인용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사가 저에게는 방송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산 제사를 드리는 월요일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멘탈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각의 무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지혜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마음의 틀을 딱 붙여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샬롬, 이중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고민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제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전략을 먼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곁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 계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네, 위로브의 아름다운 나라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힘찬 찬양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첫 찬양 함께 고백하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넘치는 이 아침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 흐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문제만 치우듯 해결하지 않으시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즉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고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셨죠.

바로 성도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오늘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출석 인사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들의 풍경 기다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브랜치의 찬양 준비했고요. 또 Boundless Love 영어 찬양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13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찬양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 아침, 묵상과 함께하는 찬양 나눔 시간, 메시지인 힘.

0: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은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메시지인 힘 시간. 오늘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멋진 큰 형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유독 더욱더 힘찬 인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희 집사입니다.
3: 네, 저는 박인규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때 인사드리고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여름이 찾아온 것 같아요.
3: 네, 네.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2: 많이 더워졌습니다.
0: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네. 지칠 수도 있는 아침이지만 오늘 두 분의 음성도에 갑자기 힘이 샘솟는 그런 아침입니다.
3: 아니 갑자기 방송 큐 하니까 힘이 네. 또 확 생기는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어떻게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저희들은 2주 동안 부산에 있는 도동 교회,
0: 네,
2: 네, 또 새 생명 초청 잔치와 오. 또 여수에 있는 예울 교회,
0: 네.
2: 예, 저희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두동교회 찬양 집회는 초청을 받아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과 간증을 나누었던 자리였고요. 여수 예울 교회는 교회는 작지만 큰 사랑을 간직한 교회 같았습니다.
0: 네.
2: 무엇보다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해 보였던 그런 집회였던 것 같아요.
0: 네.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네. 특히 두구동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온 동네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요. 오. 같이 나누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고기를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2: 맞습니다.
3: 네. 네. 양념 갈비를 네. 이렇게 한 팩 다 포장해서 오신 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0: 선물로 다
3: 네. 오신 분들
0: 이야 엄청난 네. 축제를 준비하시고 그렇죠. 함께하고 오셨네요.
3: 네.
0: 네. 2주에 2주 동안 또 이렇게 또 지역교회를 섬기시고 특별히 가정의 날 새세면 축제 또 새 네. 영혼들을 섬기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합니다. 또 제가 또 큰형님들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3: 네.
0: 계속해서 전도 그리고 저희가 영적 기도만 함께 나눴잖아요.
3: 네.
0: 5월 10일 저희가 영남권 전도대회도 잘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3: 그렇죠.
0: 네. 네. 네, 그래서 네,
2: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그렇죠.
0: 맞아요. 네. 네, 저희는 또 극동 방송은 대구에서 또 영남권 전도대회 하는 동안 또 우리 네. 멋진 큰형님들께서 부산에서 또 네. 또 복음의 흐름을 전도의 흐름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홍보하자면 저희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또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3: 네. 저희 단장님께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0: 네.
3: 아니면 극동방송 저희 방송 때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0: 맞아요.
3: 네. 뭐 샵 0933 우물전 0933 네, 짧은 문자 50원 긴 거 100원 네, 여기에 저희 교회는 이러한 교회니까 좀 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0: 맞아요.
3: 아니면 저희 단장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2: 네. 010-4570-2803입니다.
3: 네. 네. 이렇게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0: 야,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도 모시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도 차인 집회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3: 네.
0: 지금 문자로 뭐 저요라고 남겨주셔도 됐고요. 저희
3: 네.
0: 교회로 와주세요라고 표현해 주시면 저희 단장님께서 직접 연락드리니까 지금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찬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4420번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 네.
0: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연 남겼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주일날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서는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보물찾기도 하고 간단히

0: 게임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진을 공유합니다라고 네, 아이들 사진
1: 오, 네. 보내주셨어요.
0: 아이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또 야외에 단체로 예배. 찍은 사진도 네. 네. 같이 보내주시고
1: 그러니까요.
0: 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1: 맞아요.
0: 같네요.
1: 저는 이 5월 달에 특히나 더 행복한 그렇죠. 이유가 네. 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교회마다도 준비되어져 있고 네. 또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5월달이 너무 국한 것 같아서
1: 맞아요. 그래서 살짝 아쉽지만
0: 아쉽지만 이게 그냥 매달 쭉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실은 이 기독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네. 세대와 세대가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0: 맞습니다.
1: 게
0: 네.
1: 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이 축복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에도 오늘 마련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의 분들을 향한 또 응원과 축복의 말씀 저희 교회도 와주세요 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좋으니까요.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932번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 큰형님들 코너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목소리에서 네. 흘러나오는 힘찬 에너지 너무 은혜됩니다.
0: 뭐라고 적으셨죠?
1: 우라우라우라 예! 약간 그 힘참의 그런 예. 거를 나타내 주신 것 같아요.
0: 예찬은 누구신지 압니다.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멋진 큰형님들과 함께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몸풀기 퀴즈 준비했죠.
0: 네.
1: 퀴즈 함께 나눠주시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어요.
0: 자,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죠.
2: 네,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 홍해 앞에 섰던 사람, 보이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떠났던 사람까지.
0: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장에 모아 소개한 아주 특별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2: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장이기도 하죠.
0: 자,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된 이 장은 어디일까요?
1: 네, 오늘의 네. 몸풀기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된 그 장이 있어요.
0: 장이죠.
1: 이 장이 과연 몇 장인지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 준비했어요. 보기 1번
2: 시편 23편
1: 보기 2번
0: 히브리서 11장
1: 자 과연 몇 장일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트가 시간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 믿음장이라고 불린 장이 과연 어디일까요? 시편 23편일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11장일까요?
0: 네, 믿음장입니다.
1: 네, 저희가 문제 속에 답이 있고
0: 있습니다.
1: 보기 속에도 답이 있고
0: 네.
1: 믿음장 네. 자, 시편 23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0: 네.
1: 과연 몇 장일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요.
0: 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요. 네. 또 뭐 믿음장은 오늘 문제
1: 맞아요.
0: 그리고 소망장은 로마서 8장
1: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꼭 이렇게 뭐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1: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불리는 장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는 장입니다.
0: 네. 어, 답이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1: 네. 네. 지금 이렇게 바로
0: 네.
1: 저 어제까지만 해도 정답이 잘 안 올라왔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은 지금 바로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8042번님 0799번님, 0538번님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4408번님 운전 중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운전 중이신 분들은 정차하시거나 주차하시고 나서 문자 네. 안전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볼까요? 단장님께서 한번 힌트 나눠주시죠.
2: 네. 신약에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아
0: 네.
1: 제가 또 보기를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네.

0: 시편과 히브리서 중에 네. 신약에 있는 경우는
1: 신약에 있는 것은 네.
2: 안 되면 빌레몬서와 네. 야고보서 중간에 있습니다.
0: 네. 오늘 단장님께서
1: 힌트를 확실하게 준비하셨네요.
0: 작정하고 오셨어요. 선물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빌레몬서와 야고보서 중간에 네. 중간에 있습니다. 자,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한 번 더 나눠드리고 저희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퀴즈 한 번 더 나눠주실까요?
1: 네, 성경에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죠.
2: 네,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 홍해 앞에 섰던 사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떠났던 사람까지.
1: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장에 모아 소개한 아주 특별한 성경장이 있습니다.
2: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장이기도 하죠.
1: 네,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된 이 장은 어디일까요?
0: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2: 네, 시편 23편.
0: 보기 2번.
1: 히브리서 11장.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6분 15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몸풀기 퀴즈 드렸죠.
1: 네.
0: 자,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된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정답 바로 발표하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0: 네,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믿음장. 네. 히브리서 11장.
1: 네.
0: 자, 우리 단장님께서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수의를 받아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2876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단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네, 히브리서 정답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24시간 극동방송을 함께해요. 성경 가기 전 6살 로아가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오늘도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0: 이야, 6살 예,
1: 루아가.
0: 네. 루아 반가워요. 네. 네. 6살이 지금 일어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저희 네. 손녀가 6살인데.
0: 아, 정말요? 네. 오늘 선교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4420번님께서 사진 아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네,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야외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은 사진을 못 보시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는 보이거든요.
1: 네.
2: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새로운 친구라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무교였는데
1: 아, 네.
2: 예, 극동방송을 애청하다가 소개받고 예, 왔다고
0: 야,
2: 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전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네. 새롭게 좀 깨달은 게 교회는 안 나가시지만
2: 네.
0: 부산극동방송을 꽤 오랜 시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한 분은 오늘도 샬롬 차이미 PD가 진행하는 9시 방송의 네. 성경 개관 프로그램인데
1: 네.
0: 천주교이신 분께서 이 1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방송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 이번에 전도대회 오신 거예요.
1: 아, 네.
0: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구원의 확신을 네.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주변에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1: 네.
0: 4420번님의 또 이 문자가 참 감사하면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 아, 그렇네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 친구야 교회 가자 아니면 네. 누구야 교회 가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던질 수 있는 그 말인데도 그 말을 못 들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사실 우리가 던지기만 하면 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0: 아멘. 맞습니다.
2: 예,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용기 내서 교회 가자고 한번 그 말을 던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0: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교회 가자가 조금 어려우시면 부산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0: 24시간 말씀과 네. 찬양이 나오면서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죠? 가랑비 옷 젖듯이
1: 네.
0: 이렇게 스며드는 은혜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네, 우리 5798번님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샬롬 큰형님들의 넉넉하고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과 웃음까지 느껴지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또 8042번님 오늘도 좋은 하루 기대합니다. 행복 충전 완료 주님.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1: 네.
0: 보내주셨어요. 자, 3620번님도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정답도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출근 중입니다. 저희가 갓길에 정차해서 보내달라고 네. 하니까 갓길에 정차해서 보냅니다. 할렐루야라고 주셨어요.
0: 할렐루야. 아,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전히 또 출근하시기를
2: 안전
0: 네.
1: 네.
0: 좋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출발을 했는데 실은 이 믿음장도 믿음장이지만
1: 네.
0: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2: 많죠.
1: 네, 많죠. 네.
0: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도
1: 네.
0: 이 빛나는 순간
2: 빛나는 순간에
0: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두 분 먼저 질문 받아보셨는데 질문 네. 보시고 어떠셨어요?
3: 빛나는 순간 많았지요.
1: 네. 네. 네.
3: 많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빛나는 순간이 참 많았어요.
1: 네. 네.
3: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0: 알겠습니다.
2: 그렇죠.
0: 자, 일단 예고편으로 여기까지
1: 네, 예고편으로
0: 본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빛나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 질문

0: 한번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빛나는 순간은 언제지, 어디였지, 무엇이었지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나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네. 있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실 것 같아요?
1: 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예수님의 부활 사건.
1: 네. 네. 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순간, 그리고 또 어둠을 몰아낸 그 성경 정체의 핵심적이고 가장 좀 찬란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오늘 장로님은
2: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거든요. 네네. 저는 천지 창조가 생각나요. 가장 빛나는 순간 빛이 있으라.
0: 최초의
2: 빛이 있어.
0: 빛이 있으라. 빛나는 순간 빛이 있으라.
2: 가장 빛나지 않았을까요?
1: 아, 네. 예, 저는 만약에 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맞아. 그렇죠.
2: 이건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네, 사실이고요.
0: 아, 네. 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꼽으시는 성경 속 빛나는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1: 예, 부활 사건. 네.
0: 그리고 장로님은 일단
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길. 네, 긴급하게 생각해낸 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의 장면과 예수님의 네. 부활 사건,
2: 그렇죠.
0: 이렇게 두 가지일까요?
2: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일생에서 네, 가장 빛나는 그 일이 아닐까.
0: 네. 맞아요. 저는 실은 근데 이 질문을 이제 정리하면서 네. 저는 또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제 성전 미문 앞에 네. 있던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는 네. 이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네. 그 장면에서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그 성경 말씀 실은 제가 이제 그 선교의 비전을 받았던 그 말씀이어서 그랬는지 네. 이 질문을 봤을 때 그 성경 장면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목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네. 우리도 주님을 주목해서 우리 가장 빛나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1년을 드렸던
2: 아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0: 네, 맞아요.
2: 사실 뭐 처음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불교 학생회 부회장까지 했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2: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단 사실 그 몇 년 1, 2년 사이에 찬양으로 전도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대학 들어가면서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전도하고 있잖아요.
0: 아멘.
2: 이것도 저희 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가장 또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죠.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빛났던 한 장면은 무엇인가요거든요.
2: 제가 좀 빨랐나요?
0: 자, 좋습니다. 한번 이제 바닥에 깔아주셨으니까 한번 네. 단장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뭐 찬양 선교 하다가 이렇게 빛난 순간도 많았지만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82세에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0: 네.
1: 영접하시고 86세 되는 해에 폐혈증으로 3일을 못 넘긴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한번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셔서 7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88세에 침례를 받고 89세에 또 교회에서 명예집사로 예, 임명받고요 92세에 제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번씩 추모공원에 가거든요.
0: 네.
1: 가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문패에 집사 신재염 이게 너무 저는 보기가 좋아요.
2: 야 집사 네,
1: 네. 저희 집안에 처음으로 1호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이렇게 치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0: 어머니께서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단장님께서 기도하셨고 네.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1: 네.
0: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라는
2: 네.
0: 그 기적을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 품을 돌아가셨던 그 네.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을 지금 빛나는 순간으로 꼽아주셨어요. 아 뭉클합니다.
2: 네.
0: 네. 우리 또 장로님은 또 빛나는 순간 하시면 또 어떤 순간 생각나세요?
2: 저는 사실은 뭐 빛나는 순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다 빛나는 네. 순간들이겠지만 저는 사실 막연한

0: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예, 이제 직장을 가지고 청년이 되면서 찬양 선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찮게 처음에 저희 이제 팀이 시작할 때 노래하는 순례자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노래하는 순례자의 드론 사건이었어요.
1: 네.
0: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지금의 또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남아있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신 게 제 순간에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찬양 선교단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선교하겠다는 그 또 열정을 더욱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 아멘.
0: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저희 선교단이 먼저 드리기 시작하고 태국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1: 네.
0: 예, 많은 또 물질들을 거기다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을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느 한순간을 꼽으라 할 수 없지만 정말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제 삶인 것 같아요.
2: 아멘.
1: 야,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또 장로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순간이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또한 하나님의 빛나는 네. 순간이고 내 삶에 또한 그게 동일하게 임하는 순간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질문 한번 또 들어보고 싶어요. 실은 이제 빛났던 순간도 있지만 이 빛이 네.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실은 어두운 순간들도 있잖아요.
0: 네.
1: 어두운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그 순간도 있으셨는지 그리고 네.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는지도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찬양 선교한 지가 제 그리스도 편지가 올해 45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찬양을 했는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작곡을 했던 저와 정말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24년을 같이 찬양했던 우리 최배송 집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저와 저희 단원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43세의 젊은 나이에 왜 하나님 데려갔을까? 정말 많은 원망을 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저희 있었거든요.
0: 네,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팀도 거의 한 1년 동안 저희도 사역을 네. 못했고요. 예, 그런 뭐 절망 가운데 사실 거의 그냥 뭐 세상 말로 멘붕이었거든요. 멘붕. 그런데 찬양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못하니까 이 멘붕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게 역시 찬양 사역자들은
2: 네, 찬양을 해야
0: 찬양 가운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렇게 사역을 다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1: 아멘.
0: 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단장님 볼 때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팀으로 만났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 겸PD랑 같이 네. 방송하고 있다는
1: 네.
0: 것.
1: 맞아요.
0: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팀으로 제가 들어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그 고난의 역경들은 있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2: 아멘.
0: 우리가 미리 내다보았으면 좋겠어요.
1: 아멘. 네. 네, 중간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0: 네.
1: 결국에 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0: 네.
1: 그 뜻 또한 이해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시금 찬양의 자리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네. 은혜. 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빛나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은 더 네. 시간이 충만하면 좋겠다.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0: 특집
1: 들지만.
0: 특집 한번 할까요?
1: 네, 이 아침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지? 그리고 나는 그 어두웠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순간이 생각나신다면 함께 고백해 주셔도 좋겠어요.
0: 네.
1: 샵 0933 네.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팀 로고십에 함께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메시지인 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52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빛나는 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4420번님께서 한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연락 말씀 안 되나요? 하는데, 네, 저희도 정말 시간 빠르게 지나가면.
1: 너무 짧아요.
0: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그리스도의 편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그런 분들께 믿음의 선배로서 한마디 나눠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
1: 믿음 생활은 할 때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턴을 잘 통과하면 아마 더 단단해진 믿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힘내십시오. 아, 네.
2: 저는 짧게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아멘.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빛나는 순간 그리고 이 빛나는 순간을 느끼기까지의 그 어두웠던 순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이 시간 어쩌면 긴 터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빛을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아멘. 축복하고요. 그리고 빛나는 순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빛나는 순간은 완벽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믿음을 주제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분들께서 함께 기도문 나눠주실 거고요. 이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기도문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형님들께서 기도문 나눠주실까요?
1: 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혼자보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2: 제 삶에도 하나님이 빛나시는 순간들이 쌓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빛이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오늘 이 믿음,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 이제 방송 1분여 남았는데요. 짧게 인사 나누고 저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빛나는 순간들이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빛나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의 김겸 PD였고요.
1: 예,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 단장 문지희 집사입니다.
2: 박인규 장로였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세요. 저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3: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출렁이는 물결과 바람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믿고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할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나 물속에 빠졌을 때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마음만 변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의심이 생길 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지하철을 타다를 쓴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자쿠는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많은 의심 가운데서 조그만 희망의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치 엄청나게 많은 의심과 두려움의 돌덩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희망의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평안과 두려움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갈등을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합지졸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아마 의심과 두려움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든든한 생명줄이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다가오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잠시 참고 버틸 수는 있지만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곧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우리 영혼은 질식하게 되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해야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크고 비밀한

0: 비밀한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원수 앞에서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맡던 어린 다윗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의분으로 가득해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의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보고 이미 크게 낙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입에서 빼앗고 달려들면 주먹을 쳐서 죽였으며 사자와 곰도 내 주먹에서 죽었는데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사자와 곰 중에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이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의심과 공포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소년이든 장정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과 공포와 싸울 때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싸울 때 또한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와 입씨름에서 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마귀에게 투항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믿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받은 줄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나를 돌보실까?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이 태산 같아도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이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면 어느새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는 거쳐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다섯 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 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우리 교회는 1945년도 5월 달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주년이 되었는데 저는 참 5월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전과 또 수많은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으니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또한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영적인 그릇, 믿음의 그릇이고 영적인 성장,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7년이나 양육을도 받고 리더로 섬기다가 그리고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유럽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저를 막으시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나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94년도 5월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고 우리 풍성한 교회를 명장동 상가 4층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에 명장동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 명장동은 좀 묵은 동네이고 또 상가가 있는 곳은 또 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래식 시장 그런 곳에 이제 상가 4층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은 문방구가 있었고 2층은 술집이 있었고 3층은 당구장이 있었고 4층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있었고 5층도 집이 있는데 옥상에 그 집은 이제 시장에 정육점을 하는

분이 새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곳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5년을 있었는데 5년 있으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5년 동안에 또 하나님이 또 큰 부흥을 주셨어요.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성전 이 터를 사서 이렇게 멋있는 건축을 해서 이리로 이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다 이게 5년마다 일어나고 5월에 일어났던 5월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32년이 그냥 손살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또 주목하여 불러주시고 또 가장 건강한 교회를 배우고자 2002년부터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교회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지금까지 25년 동안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32년 전부터 이쪽에 붙어있는 메시지처럼 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자 양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열매 맺고자 모두 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때 전부 다 장막을 다 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참 재미난 것은 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40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안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이야기들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 40장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 탈출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22장이나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막, 정말에서 성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성막, 이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도 쭉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막 그거 오늘 있으라 하면 그래도 성막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성막 하나 그걸 당장 말씀만 하셔도 성막은 뚝딱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이 부족하겠습니까? 금이 부족했습니까?

뭐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를 짓는데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온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라.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물,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이제 출애굽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뭐 농사 짓고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냥 모았던 것 이게 전부이고 전재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헌물만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헌물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재물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만 바치는 사람 재물만이 아니고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왔습니다.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손에 쥐고 있었겠죠. 그것만이 자기들에게 재산이고 가장 한편으로는 귀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알 수 없는 뭐 그냥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쥐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그들은 보고 큰 게 우상 만드는 것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이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금송아지 그 금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엎어져서 막 하나님이라고 막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우상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마음이 감동된다 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해서 드렸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야 생활에서 넉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진 소유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예물도 재물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그 순전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이제 됐다 이제 넘친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래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벌써 넘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짓는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지을 건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일꾼을 지명하십니다. 부살렐과 호올리압입니다. 부살렐과 호올리압 이 두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막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호로의 촌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명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한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의 손이 아니라 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손끝을 사로잡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 그들의 손을 사로잡아서 이 작품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만들어서 완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 이 말씀이 18번이나 나옵니다. 18번이나. 그러니까 최고의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 이게 18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아주 뭐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이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순종했다 하는 게 1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저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3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두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경기장의 선수로 또 밭의 농부로 세상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많이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성지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어도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모든 사상과 생각은 지금까지 가지고 배웠던 경험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데 이 가치관을 성경을 배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양육을 통해서 오게 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부지런히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로 또 밭의 농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내일도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겠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가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주 지나면 쑥 성장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또 몇 주 있다가 보면 또 이만큼이나 성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영적인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늘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에베소서 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열매 맺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제각각 다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고 한 공동체, 풍성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다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성막을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진 속에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풍성한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도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진다. 그러면은 인간의 몸 눈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상실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돌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날 후에는 다시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이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생일인 이 32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두날개 세계 선교센터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5분의 4 아니면 3분의 2 정도가 전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주민들. 이주민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보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만, 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물 건너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 있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일부는 언젠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때 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두날개로 양육을 해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는 완전히 선교사 수준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 10명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언어를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심청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불타는 가슴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선교사가 해야 할 목을 10배, 100배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날개 선교센터를 통해서 여기 와 있는 수백만 명, 학교에도 대학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 유학을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리핀에서 하듯이, 인도에 하듯이, 브라디보스톡에서 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 현장,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기장의 선수로, 밭의 농부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양육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자 두날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또 12전선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이 선교사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날개 선교회는 200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선교회 본부 건물이 없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년 동안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날까지

0: 잘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하려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던 선생님.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지요. 그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이사교회 남수호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얼마 전에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하다가 참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손주들은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네, 그럼요. 아마 손자, 손녀를 두신 어르신들이라면 아마 100% 공감하며 무릎을 치실 만한 명언 같습니다.
0: 네, 눈앞에 삼삼하고 만날 날이 기다려지다가도 막상 아이들이 와서 온 집안을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면 금세 정신이 쏙 빠집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흐트러지고 나니 아이들이 떠난다고 할 때 속으로 아이고 이제 좀 쉬겠다 하면서 더 반가워진다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1: 하지만 참 희한하죠. 그렇게 폭풍우처럼 휩쓸고 간 아이들의 빈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오면 금세 또 그 조잘되는 목소리와 웃는 얼굴이 눈에 밟히니까요.
0: 네, 그게 또